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숫자에 대한 기억은 유난히 더 뿌듯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내가 기억해냈을까 싶은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고 반갑고 또 뭔가 그 묘한 기분이 있어요. 아마도 숫자라는 건 다들 그 상징이 또 거기에 담는 의미가 이런 게 남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전화번호, 출석번호, 주소의 숫자들, 생일, 통장번호 뭐 이것 말고도 숫자는 정말 많겠지만 이 숫자들 가운데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여받는 번호가 숫자가 있을 것이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바꾸러 가가지고 진짜 너무 길게 고민하다가 네, 거기 있는 직원분이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일이냐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번호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 번호는 지금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또 이게 뭐 차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랜덤으로 준 번호는 뭔가 또 내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그게 뭐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래 본 적이 있는데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으세요?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살던 곳은 국번이 없는 채로 내 자리였는데 그래서 어지간한 뭐 우리 집 번호 말고도 친구 집 슈퍼마켓 번호도 외우고 치킨집 번호도 외우고 이런 번호들을 그냥 정말 다 외우고 다녔어요. 전화번호부가 집집마다 그 전화기 옆에 다 있곤 했지만 그걸 열어볼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평소에 왕래가 없는 집에 전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시골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뭐랄까 이렇게 세대주 이름을 보고 어지간히 찾을 수 있는 전화번호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 평소에는 어지간한 번호는 다 외우고 다녔죠. 근데 요즘은 번호가 뭐 긴 것도 많긴 하지만 너무나 편리한 저장장치가 많아서 예, 굳이 외우지 않아도 쉽게 꺼낼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정말 외우는 어떤 능력도 조금은 퇴보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외울 일이 없어서 잘 외워지지도 않고요. 절대 다른 이유가 아닐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번호가 하나 생각나거든 우리의 노래 하나 듣다 보면 그 노래를 따라서 어떤 추억이 생각나고 추억 때문에 또 다른 노래도 생각나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시간이 있듯이 숫자도 생각난 김에 여러 추억을 함께 떠올려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드라마를 몇 번 하고 영화를 몇 번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영화가 나올지 드라마가 나올지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그때그때 예, 들으시면 압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시는 방법이에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원음 방송으로.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 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사랑의 듀엣 꽃과 어린 왕자 덤마루의 길 잃은 친구에게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여름이 시작되기 전 엄마와 아빠가 이사 온 새 집을 보러 왔었다. 서울에 온 지 꼬박 20년이 되어서야 엄마 아빠가 마음 놓고 자고 갈 수 있는 방이 세 칸인 집을 얻게 되었다. 그동안 집이라 부를 수 없는 방에 사는 것을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꼭대기층에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게 사는 것을 엄마 아빠가 내내 속상해했다는 걸 알았기에 집다운 집에 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두 사람을 부르고 싶었다. 아빠는 더러 친척 결혼식이나 병원 진료로 서울에 올 일이 생기면 한사코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우기곤 했다. 실제로 매번 그렇게 하셨고 논에 물을 대야 해서 할머니 밥을 차려드려야 해서 핑계를 그렇게 대곤 했을 때 그게 속상함과 불편함이 섞인 채 얼른 뒤돌아서고 싶은 마음인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고향행 버스를 타고 혼자가 되어서야 마음껏 속상해할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이번만큼은 당일에 내려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고향을 떠나와 이뤄야 하는 성공이란 게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이룬 것 같았다. 불편하거나 미안하거나 속상한 마음을 누구도 감추지 않아도 되는 집, 그런 집에 살게 된 것만으로 동시에 내가 바라고 있는 줄 몰랐던 사실도 하나 알게 되었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실은 내내 이 말을 하고 싶었구나. 어떤 말은 하고 난 뒤에야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지 깨닫게 되기도 한다.

조트리오의 나의 옛집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김신지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였어요. 아, 원하는 삶으로 건너가기 위해선 손안의 것들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데 말이 쉽지, 안정적인 일상에서 내가 스스로 균열을 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겐 아직 쓰지 않은 힘이 있다고 해요. 의지가 있고 용기가 있고 노력할 에너지가 있다는데, 이 책은 그 힘으로 열심히 다가가서 마침내 만난 것들에 대한 한없는 애정 고백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뭐 객지에 나와서 내 집 마련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너무, 이게 뭐 내 집 마련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봐도 집다운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와서 처음 부모님을 초대했을 때 어떤 그런 날의 단상이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고 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뭉클한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거죠. 그 마음을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읽고 또 읽히고 뭐 그런 상황들 아니었겠습니까?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어니언스의 외길어기 전해드려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향기님의 신청곡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함께 하셨고요. 자, 아, 날이 많이 더우니까 우리 인사가 어제 인사나 오늘 인사나 지난주에 인사나 문자가 제가 잘못 보고 있나 읽었던 걸 또 읽나 이런 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오늘도 역시나 덥다는 얘기로 인사를 꺼내주신 많은 분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110이 쓰시는 분 이번 주에 월수 금요일에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랬었대요. 근데 오늘 왔어요 라고. 아, 그러면은 어떤 일정이 하나 없어지신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잠깐 낼 수 있으신 걸까요? 뭐가 됐든 괜찮은데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일정 때문에 무리하게 막 노출을 들으시고 문자 참여를 하시고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가능할 때 항상 뭐든지 가능할 때 함께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은정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경미님도 반갑습니다. 차미수님 오늘도 좋은 날들을 하셨고요. 부산갈매기님 또 미소님 일찍 오셨네요. 네, 미소님은 원래도 잠이 없는 편인데 점점 더 선잠을 많이 자고 이게 좋은 건 아닐 거예요. 관로에서 써주셨고요. 그리고 요즘은 자꾸 쪽잠을 많이 자게 됩니다. 하루 종일 나눠서 자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한낮에 너무 막 피곤하고 그럴 때 길게 말고 30분 이내로 이렇게 잠깐 자는 거 그건 괜찮다고 하던데 밤에 잘 때는 이어서 자야죠. 좀 푹 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하루 종일 나눠서 잔다면 다 더해서 총 시간으로만 계산할 게 아닌 거잖아요. 수면의 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금 밤에 잘 주무시면 좋겠는데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멜라토닌 어쩌고 그런 거라도 좀 도움을 받으시던가. 예. 근데 저는 저도 잠 되게 안 올 때 뭐 다른 건 너무 위험하고 이제 영양제 같은 기준으로 뭐 멜라토닌 이런 거 누가 권해줘서 먹어봤는데 저는 그게 광고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아무튼 그냥 몸을 좀 많이 혹사시키면 돼요 라고도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긴 한데 진짜 몸을 많이 쓰고 했는데도 잠은 오는데 잠이 안 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가장 뭔가 나를 옥죄는 듯한 그걸 한번 잠시 잊어버려도 된다면 외면해도 된다면 한 며칠은 그걸 좀 저 멀리로 좀 밀어놓고 예? 밀어놓고 생각을 하지 않아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부산 신복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화요일 날이 화창합니다 하셨고요. 278을 쓰시는 분 독수리님도 일찍 오셨고요. 황금배련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추와 함께 화목한 하루 되겠습니다 하셨네요. 너무 좋은 얘기네요. 화목한 하루 모두가 화목해야죠. 그럼요. 8378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스럽게 예쁘게 봐주세요 하셨는데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독수리님은 오늘 날씨가 너무 덥겠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6617 쓰시는 분도 네 안녕하세요. 향기님은 노래 잘 들으셨나요? 시원한 바람이 좀 좋은 아침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권용섭님도 반갑습니다. 자, 토니 베넷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준비했고요. 그리고 레이 찰스의 Georgia Woman Mind까지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노래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강공주님은 대구는 왜 이렇게 시원해요? 하셨는데, 그래요? 대구, 그래서 아까 바람이 시원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건가 봐요. 딸 식구들이 인도에서 홍콩을 경유해서 대구공항으로 주말에 왔습니다. 한 달 보름에 한국 일정이 시작됐어요. 뭘 해도 엄마는 즐겁습니다. 라고. 아, 진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얼마나 즐겁겠어요. 아, 한 달 보름. 이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달 반도 진짜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갈 수 있겠죠. 뭘 해도 다 즐거우시겠지만 더 즐겁게 진짜 꼭 하고 싶은 거 아낌없이 다 하셨으면 좋겠네요. 7168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부산 김창성님 오랜만에 일찍 출석합니다 하셨고요. 현동수님은 비가 오고 나니까 좀 시원해요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갈매기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폴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전해드립니다.

폴영의 Every Time You Go Away였습니다. 001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보러 가고 싶은데 계속 시간이 안 맞아요. 한 달 보름 멀리서 오시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부럽네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멀리 살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그러면 일부러 주기적으로 어떤 시간을 좀 만들고 명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러기가 좀 더 수월하고 물론 한번 오는 게 쉽진 않지만 근데 가까이 있고 그러면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더라도 급한 일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아유 뭐 이건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죠. 물론 0016 쓰시는 분은 지금 시간이 진짜 안 나서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조만간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자, 2부 마무리는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 박영미의 그대를 잊는다는 건 전해드려요.

0: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이 풀어진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줄 수 있나니라. 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0장과 3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시작합니다. 이문세입니다. 붉은 노을.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노초극장으로 함께 가는 날이에요. 극장 표는 제가 다 끊어놨으니까 따로 끊으실 건 없고요. 이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실까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장면을 떠올리다 생각나는 음악도 있고 음악을 따라가다 문득 떠오르는 대사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새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태로워 보이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 영화 태양은 없다입니다.

자, 지금 흐르는 곡은 OST 가운데 토미 제임스 앤더 쇼델스의 팽키팽키가 흐르고 있고요. 한국 영화의 세계말 성장은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이 작품은 1999년 작품이고 남다른 의미로도 어마어마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두 주인공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는, 분명히 봤는데 얼굴만 남아있더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이 두 사람의 비주얼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죠. 이정재, 정우성 주연의 영화 태양은 없다. 권투 선수인 도철, 정우성이죠. 도철은 후배 성훈에게 KO패를 당한 후에 권투를 그만둡니다. 안 되겠다. 그만둔다고 그만뒀는데 관장의 소개로 간 흥신소에서 같은 또래의 홍기를 알게 돼요. 이정재죠. 홍기는 머지않아 압구정동 30억짜리 빌딩의 주인이 될 거라면서 돈 되는 일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타입입니다. 약간 허세도 강하고 비굴함도 많고 모양 빠지고 양심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기에 미미, 한고은, 미미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미미는 홍기가 매니저를 봐주는 스타가 꾸민 현재 나레이터 모델입니다. 도철과 핑크빛 기류를 만들어가요. 도철은 심부름센터 일을 하면서도 권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그리고 홍기는 사채업자 병국에게도 빚을 지고 항상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도철은 펀치드링크 현상으로 자신도 모르게 거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흥신소 사장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저런 면이 있구나 하고 신임을 얻지만 홍기가 돈을 빼돌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흥신소를 떠나게 돼요. 홍기는 주로 이런 사고를 많이 칩니다. 돈에 눈이 멀고 쫓기다 보니 도철이 얻어맞고 합의금으로 받은 돈도 반을 나누기로 했는데 다 들고 도망을 간다거나, 그리고 친구네 집에 와서 즐거운 일로 축하를 해주러 왔다가 그 봉투, 미미의 계약금 봉투를 발견하고 슬쩍 하기도 하고요. 병국에게 쫓기던 홍기가 도철의 돈을 갖고 도망가자 도철은 이일절 전전하다 다시 권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펀치드링크 증세에도 불구하고 성훈과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던가요? 늘 허세 가득한 말은 주로 홍기 담당이었는데 도철이 그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면서 같이 사업하겠냐, 일할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두 사람만 나오면 배경음악으로 딱 나오는 곡이 있어요. 항상 두 사람만 등장하면 이 곡이 나왔어요. 그 곡을 듣고 갈까요? 더 서처스의 러브 퍼션 넘버 9 전해드립니다.

0: 자, 지금 흐르는 곡은 서처스의 러퍼션넘버9에 이어서 들으셨던 지금 흐르는 곡이 더 박스탑스의 더 레터죠. 세상에 너무 친절하게 다 하고 싶었나 봐요. 자, 그냥 이 두 배우가 걷기만 해도 이게 영화의 장면인지 런웨이인지 무슨 그냥 포스터인지 화본지 헷갈리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요. 이때 알았습니다. 너무 시선을 끄는 배우들이 주연을 맡고 스크린을 꽉 채우면 스토리 기억이 좀 덜 나는구나, 잘 안 나는구나. 돈도 없고 소위 말하는 백그라운드도 없는 두 청춘은 그저 자신을 쓰는 수밖에 없는데요. 각자 자신을 쓰는데 그 좀 다르죠, 방법이. 권투를 하던 도철과는 다르게 홍기는 항상 뭔가 한탕주의, 허세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인생을 살다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두 사람도 나름의 우정을 쌓아갑니다. 물론 몇 번이나 뒤통수를 때려주는 홍기가 있었지만요. 그리고 이 태양은 없다를 종종 비트와 헷갈리는 분들도 있어요. 정우성 때문이기도 하고 감독이 같습니다. 근데 비트가 약간 방황하는 청소년이 포커스라면 태양은 없다는 조금 더 성인으로 옮겨갔다고 봐야겠네요. 태양을 부지런히 쫓아가지만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싶은 순간이 너무 많은 청춘들의 삶이라고나 할까요? 온통 가벼움으로만 살아가는 홍기 같지만 그도 인간적인 면이 있고 또 도철은 가벼운 홍기를 만나 물들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둘은 나름의 우정을 쌓아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되는 느낌이에요. 오이스트에서 한 곡을 더 들을까요? 샘 앤 더 쉠의 앤 더 파라우스의 울리불리 전해드립니다.
1: 1, 2, 1, 2, 3, 4

함께 하신 곡은 샘더쉠 앤더 파라우스의 울리블리였습니다. 태양은 없다. 여러분 그 포스터 기억나세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나오고 내일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글귀가 들어가 있던 걸 제가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화가 주려고 했던 나름의 뭐 메시지라거나 교훈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삭막한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어떤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듯이 믿듯이 희망을 잃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땅의 약한 청춘들에게 전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고요. 우린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무리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며 살고 더 나아질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견뎌내고요. 90년대 말 소위 청춘이라 이름 붙였던 세대라면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는 이 배우들의 지난 날도 보고 또 그 영화를 보던 각자의 그 시절도 떠올려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느낀 건 그때 제가 주위 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태양은 없다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정말 다들 그냥 그 두 주인공이 너무 진짜 화면을 꽉 채워서 다른 게 생각이 별로 안 난다. 대부분 이 이야기였는데 한 분만 그 셔츠를 나도 입고 싶었다. 하와이안 셔츠라 그러나요? 예, 알록달록하고 막 그런 거. 그걸 입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 얘기에 다들 이렇게 빵 터져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러네요. 그것도 하나의 그때는 요소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은 그것마저도 너무나 멋지게 소화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자 그러면 한 곡을 더 들으면서 요 극장 문은 한번 제가 살포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비 체커의 Let's Twist Again 함께합니다.

터비 체커의 Let's Twist Again이었습니다. 자, 8439 쓰시는 분이 태양은 없다는 여주인공으로 출연했던 한고은의 출세작이기도 하죠. 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영화에 이범수 씨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활동 많이 하고 있는 배우들이 정말 그 약간 청춘 시절에 조금 역할 있게 비중이 크지 않아도 예, 그랬던 시절의 모습도 좀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명선 님은 문자를 거의 1등으로 보냈는데 기다렸는데 소개가 안 됐다.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도 했었고 문자를 제가 빠짐없이 다 읽어드렸는데 혹시나 하고 제가 한번 더 확인했거든요. 너무 일찍 주셔서 아마 제 생각에 저희한테도 들어오지 않고 프로그램으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쉽게 설명해서 약간 그 광고 나가고 뭐 시보 나가고 그쯤에 이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반영이 되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우, 제가 1등으로 주셨으면 당연히 1등이어서가 아니라 초반에 문자 꼼꼼하게 보거든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138 쓰시는 분은 하와이안 티셔츠 그런 거 우리 집에 많은데 입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도 별로 안 드는데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무리 잘 뭐 이렇게 맞춰 입어도 소화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일단 패턴 자체가. 근데 워낙 모델 같은 모델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또 영화에서 그런 효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멋지게 보이는 것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광조의 오늘 같은 밤 듣고 올까요?

이광조의 오늘 같은 밤이었고요. 1840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저는 가끔 예전 영화 봅니다. 아주 오래전 거 말고요. 제 20살 시절에 그 즈음을 기억하는 그 시절의 영화들을 보면 떠오르는 추억이 너무 많아요 하셨는데 이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어떤 아 그랬지 이 장면에 이랬지 뭐 이런 걸 추억하는 것도 있는데 영화 속 장면들이 그 시대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저때 저런 가방이 유행했어 뭐 저런 시계가 유행했어 삐삐가 있었어 이런 것처럼 갑자기 그 시절을 살았던 나의 일상들이 막 조각조각 떠오르면서 영화를 떠나서 또 다른 추억의 문이 하나 열리는 거죠. 그 얘기 아닐까요? 저도 요즘 예전 영화를 이 코너 때문에도 좀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맞네 저런 게 있었네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뭉클해지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 3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동순님의 신청곡을 준비했어요. 유현실의 눈물의 멜로디 전해드려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권영준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을 전해드렸습니다. 권영준님이 고등학생 아들이 자격증 시험을 접수해놨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된다면 이 노래 들려주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은 가끔 마법에 걸려있는 시간을 가지나 봐요. 노래 좋네요 하시면서 들으시면서도 문자를 주셨네요. 그렇게 참 이상하죠. 왜 저걸 안 할까 싶고 왜 저걸 빨리빨리 안 할까 싶고 이런 거. 근데 기억을 더듬어 우리의 지난날로 돌아가 보자면 우리도 늘 듣던 잔소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이걸 안 하냐? 왜 그걸 못 하냐?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것들이 항상 있나 봐요. 그건 아마도 인생을 먼저 살아보신 분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아니까 어떤 순간에 선택이나 그런 방법들이나 그건 아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처음 살고 있는 자식들은 그만해, 잔소리 그만해로 넘어갈 때가 많아서 생각해보니 나도 그랬구나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랬는데 막 알고 봤더니 권영준님은 어릴 때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셨으면 어떡하죠? 자, 그리고 김정태님도 오셨습니다. 오늘도 애청합니다 하셨고요. 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요. 또 6105 뒷번호 쓰시는 분도 태양은 없다 보긴 봤었는데 맞습니다 소영씨 저도 얘기가 스토리가 별로 기억이 안 난다는 그 얘기. 그리고 9231 뒷번호 쓰시는 분 경호님도 와 계시고요. 은선님도 하와이안 티셔츠 예전에 여행 갔다가 사서 남편한테 선물했다가 남편이 이거를 꼭 어딜 가란 말이냐라고 해서 말싸움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이걸 입고 어딜 가란 말. 그냥 예뻐서 샀는데 어딜 안 가도 됩니다 남편분. 근데 약간 재미있어서 이걸 입고 어디 막 출근하고 이게 아니라 약간 재미있어서 한 번씩 입어보고 싶은 그런 옷으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그 셔츠는 그렇게까지 이벤트 옷은 아닌데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평소에 안 입던 분들, 그렇게 안 입던 분들은 조금 꺼려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입고 어딜 가다니요. 가면 되죠. 아무데나 다. 시장 가도 되고요. 뭐 백화점 가도 되고 다 가도 됩니다. 그리고 1102 쓰시는 분은 아까 우리 인사 나눴고 네, 그리고 6408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백설공주님이 인터넷 게시판으로 코리아나의 더 빅토리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독수리님이 꾸리님 대전으로 야구 보러 간다고 잘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 유정석의 질풍가도까지 두 곡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선지 님이 반가 반가 하시면서 두 달 만에 왔어요. 잘 지내셨나요? 그리고 이 뒤에 이런 얘기도 같이 써주셨네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 아시죠? 하셨는데 잘 지내셨다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끔 너무 요즘 왜 이분은 소식이 좀 뜸하실까 궁금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잘 지내시고 너무 막 바쁜 어떤 스케줄로 인해서 잠시 라디오를 못 듣거나 들어도 참여는 못하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죠. 기다리다 보면 또 이렇게 어김없이 너무 오랜 시간 지나지 않게 예. 가까운 시일 내에 묻지 않아도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처럼 아이고 나 그동안 좀 바빴는데 이러면서 남겨주시거든요. 고맙습니다. 자, 커피님이 신청하신 노래를 지금 준비할까요? 이선희 알고 싶어요.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였습니다. 자, 중학교 때 이 노래가 나왔는데 그 가사를 라디오에서 나오는 대로 들으니까 이 가사하고 다르게 들렸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사로 들었는데 나중에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이제 가사지를 꺼내가지고 보다가 혼자 웃었었거든요. 근데 왜 다르게 들었었냐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서 그 조용한 데서 제가 혼자 뭐 테이프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들었다면 이렇게 그렇게까지 잘못 듣진 않았을 텐데 학교 가는 길에 버스 안에 아침에 이제 프로그램을 라디오 프로그램을 켜두세요. 근데 거기에 이 노래가 아마 나오자마자 좀 방송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끄러운 버스에 사람들 말소리도 있죠. 차 소리도 크죠. 중간중간 또 이제 외부 소음도 있죠. 그러니까 그 스피커로 이렇게 들었던 게 조각조각 좀 이렇게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가사가 한 단락이 다 달라가지고 혼자 막 웃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알고 싶어요를 들으면 그 잘못된 가사를 선명하게 머리 이쪽 면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듣고 있는 느낌? 좀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엉뚱하죠? 왜 이럴까요? 그리고 6175 디본을 쓰시는 분은 요즘 방학이 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아, 어제도 대학생 뭐 방학 얘기 듣고 그래서 그랬다는 것 같으신데 그러게요. 예. 뭐 물론 중간중간에 학교도 가고 할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정해진 방학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 같은 것인지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해가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죄다. 네, 죄다. 너무 행복했던 시절이다 싶어요. 자, 마지막 곡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이승철의 이 순간을 언제까지나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들이 합하여 이룬 것이고,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를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조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라고 하시면서,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우리 하나 되어.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23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물 한 방울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사실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 물방울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그 냇물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간다고 생각해보면 한 방울의 물을 결코 작거나 보잘것없이 생각할 수 없겠죠. 작은 생각, 작은 노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작게 보여도 그 정성이 커다란 서원을 이룰 텐데요. 오늘 하루 혹은 1분 1초의 시간이 커다란 서원을 이루는 귀한 순간이란 생각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인 원불교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다시 만난 설교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슈인 원불교 이어갑니다. 창작성과 선물, 창작성과 수행품에서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기 111년 독일 쾰른교당 20주년 기념 대법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20일 독일 쾰른교당이 20주년 기념 대법회를 진행했습니다. 150년 동안 방치된 건물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매일 가시덤불과 사투를 벌이며 도량을 변화시켜온 쾰른교당. 언어 장벽 앞에 까막눈이 돼버린 상황에서 오늘에 성실하겠다는 신앙으로 버텨온 시간을 돌아보며 교당을 찾아준 이웃들과 도움을 준 많은 분들을 기적적으로 생각하며 읽어온 도량. 이제 쾰른교당은 20주년을 기념하며 또 다른 기적을 준비 중인데요. 힘겨운 해외교화의 은혜로운 시간을 직접 축하하기 위해 왕산 종보사님도 쾰른교당을 방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쾰른교당이 많은 분들의 안식처가 되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일원상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마음의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자고 밝혀주셨는데요. 은혜로운 시간, 감동의 이야기가 담긴 쾰른교당의 20주년 기념 대법회. 원음방송 너튜브를 통해 현장의 감동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기 111년 독일 쾰른교당 20주년 기념 대법회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은혜의 세상 이루어가네.

얼마 전 한 현지인 교도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걱정하며 이런 시대에 원불교 교도로서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그 질문에는 지금의 시대를 향한 깊은 우려와 그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 원불교 교도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 어린 대종사님께서는 근본 진리를 찾아 나섰고 오랜 구도 끝에 26살 청년 대종사님은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부처님 법에 연원을 두고 원불교를 창립했다. 이후 26년간 수많은 법문을 설했지만 그 핵심은 언제나 하나의 주제로 귀결된다. 바로 마음이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닌 하나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심은 마음이다. 몸이 현실을 살아가는 도구라면 마음은 그 삶을 이끄는 뿌리이자 근본이다. 그래서 수행의 초점도 언제나 마음에 있다. 대종사님께서는 평생을 제자들과 함께 누구에게나 내재된 무한한 마음의 힘을 일깨우는 데 힘썼다. 일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곧 떠날 사람들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힘을 마음의 힘과 자력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란한 사회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수행자로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 안에도 탐욕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타인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성향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을 찾아내 닦아갈 때 세상은 더욱 너그러워지고 더욱 평화로워지고 더욱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대종사님의 삶을 돌아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수행자가 되어야 하는지 자명해진다. 대종사님의 자비 훈풍 속에서 공포에 쌓인 생명은 안심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명은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명은 상생을 얻고 죄고에 얽힌 생명은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명은 갱생을 얻었다. 불법 연구회를 감시하러 온 일제 경찰조차 소태산 대종사님에 감화되어 오히려 제자가 되었다. 소태산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길을 몸소 보여주었다. 질문을 보내온 교도에게 그리고 이 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돌아보는 회광 반조의 시간을 만들기를 그리고 그 빛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이 세상 곳곳에 작지만 따뜻한 빛으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윤선중 교무님의 글 원불교인의 공부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영원한 빛이여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다시 만난 설교.
2: 다시 만난 설교. 오늘은 보산 김종철 교무님의 설법 말씀 준비했습니다. AI 시대의 마음 공부 바로 만나봅니다.
3: 반갑습니다. 오늘이 참 좋은 날이라고 시작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오늘 총부에 오신 우리 교도님들은, 이리 교도훈련하러 오신 교도님들은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총부가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선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지만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이 좋은 날에 총부에 오셔서 훈련하시게 되었으니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은 현직이라서 바쁘고, 또 퇴임하신 분들은 퇴임하셔서 또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몇 분 그 원로 어른님들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퇴임하시면 조금 여유롭게 지내시는가 했더니 그건 아니시더라고요. 나름대로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하시는 일들을 하시느라 바쁘게 공부하고 계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느라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또 남녀노소 모두가 똑같이 건강을 챙기는 일에 요즘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렇게 바쁘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각자의 몫을 해내느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똑같이 바쁜 가운데도 어떤 분은 편안해 보이고 또 어떤 분은 시간에 쫓기듯 살아가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일이 많고 적음보다는 경계를 대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참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착수한 원불교 회계 시스템 재개발하느라고 회계를 배우느라 좀 많이 바쁘게 시간을 지내고 있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는 일이 전산과 관련되는 일이다 보니까 AI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AI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AI가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AI가 모든 일을 다 해줄 것처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도대체 이 속도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은 AI 세상은 달라져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AI 열풍은 그야말로 수많은 인재들의 집단 지성과 그리고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AI 스스로가 발전하는 기술, 그리고 선두에 서기 위한 치열한 속도전으로 인해서 AI 세상은 매일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AI를 공부하는 건지 AI가 나를 훈련시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AI를 공부하다 보니 오히려 저는 지금 엑셀이라고 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AI를 공부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자기 마음을 반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변화가 빨라서,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AI는 어느 도단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생활 속에서 체득하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자기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어느 도단의 자리를 화두로 승리로 연말을 해왔고 또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가면서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젠슨 황이 저희 나라를 다녀갔잖아요. 그러면서 위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AI 관련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물었더니 그분들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중에 종구사님께서 수의단의 개회사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 방면의 법의사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출가교화 담보에도 실렸었고 제가 그 말씀에 마음이 참 많이 오래 머물게 되더라고요. 법의사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을 평가하거나 법의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게 스스로가 반성하고 있는가를 묻는 공부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공부가 바로 세 방면의 법의사정을 잘 챙기는 일에서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 법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머물렀었습니다. 세 방면의 법의사정은 첫 번째가 스스로의 사정이고 두 번째가 공적인 사정이고 세 번째가 법계의 사정입니다.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에서 같이 합독하셨던 법문인데요. 세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이 법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나니 초심은 양심의 판정이요 이심은 대중의 판정이요 삼심은 진리의 판정이라 이 세 가지 판정을 통하여 저 지언대로 호리도 틀림없이 받게 되나니 이것이 세간의 재판만으론 다하기 어려운 절대 공정한 인과 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심의 판정은 스스로의 사정이고 대중의 판정은 공적인 사정이며 진리의 판정은 법계의 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의 사정입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밀행 제일로 불리는 제자는 라훌라입니다. 라훌라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의 아들이었고 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아버지를 두신 분이셨습니다. 왜 가장 유명하냐고요? 아버지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라훌라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받아오라고. 아마 어머니는 왕위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네, 라훌라는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에게 왕자나 권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준 게 아니라 수행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바로 라훌라는 출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라굴라는 처음부터 훌륭한 수행자는 아니었습니다. 17세 무렵에 사람들이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은 예를 들어서 기수국 고덕원에 있는데 사위성에 있다고 하고 사위성에 있는데 기수국 고덕원에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불렀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부르셨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발을 씻은 뒤 대하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물로 발을 씻은 뒤에 더러워진 그 물이 담긴 대하를 보이면서 라울라에게 물으셨습니다. 라울라야,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마 우리 선지님들은 바로 마시셨을 거예요, 아마. 똥이라도 먹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똥을 가지러 가려고 했던 분들이 우리 선지님들이셨잖아요. 근데 라울라는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물도 깨끗했고 대야도 깨끗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을 담으니 함께 더러워졌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진실하지 못한 말과 바르지 못한 마음이 쌓이면 마음도 흐려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마음에도 발 씻은 물과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함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올라오는 조급함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느새 마음의 물빛은 이미 흐려져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제 양심은 제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섭섭했는지 내 마음이 왜 불편했는지 내 마음은 내 양심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의 사정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맑았는가? 오늘 나는 진실했는가? 오늘 나는 법보다는 나를 앞세우지는 않았는가?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반주하고 양심 앞에 정직하게 서 보는 것, 이것이 스스로의 사정이며 마음을 요란하지 않게 하고 어리석지 않게 하며 그러지 않게 하는 공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정은 공적인 사정입니다. 저는 공적인 사정을 사람 사이에 남는 옹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산종사법어 운심편에 화분의 방향을 아무리 돌려놓아도 꽃은 결국 해를 향하게 되나니 내가 먼저 따스한 남쪽이 되어야 일체 생명이 여기에 응하여 무슨 일이든 성공을 보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화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지시한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 마음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내죠.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조급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결과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라는 마음에서 사람보다 일을 앞세우고 사람을 화분처럼 억지로 돌려놓으러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돌려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꽃은 따뜻한 곳을 향해서 스스로 고개를 돌리듯이 사람의 마음도 지시가 아니라 온기에 먼저 감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남쪽인가 아니면 찬바람 부는 북쪽인가? 돌이켜보면은 제가 존경했던 분들은 법문을 길게 하지 않으셔도 좋았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려 하지 않으셔도 좋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말씀으로만 교화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서 전해지는 온화한 기운이 바로 법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훗날에는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던 사람이라고 기억해주면 참 행복하고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구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적인 사정도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가 보다는 내가 공심으로 대중을 대했는가, 내 곁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었는가, 내가 머문 자리가 따뜻한 기운이 남았는가를 돌아보는 공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적인 사정은 대중 속에서 드러나는 공심과 덕의 향기를 살펴보는 공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법계의 사정입니다. 저는 법계의 사정을 작은 진실도 기억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법계의 사정을 생각하면은 사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법계는 진리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종경 인과품 3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한번, 말 한번, 행동 한 번도 호공법계에 심어져서 그 과보가 인과로 나타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내가 지은 모든 것이 결국 다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 두려움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계는 내가 잘못한 것만 기억하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몰랐던 나의 작은 진실과 정성도 빠짐없는 자리가 바로 법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한번 돌려놓은 것, 그리고 억울했지만 말 한마디 삼킨 것,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교도 한 사람을 위해서 올렸던 기도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혼자 마음과 싸우면서 견뎌냈던 시간들을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법신불 사원께서는 소소영량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내 공부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누군가를 이해하려 했던 마음, 그리고 내 자존심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했던 마음, 원망심을 돌려서 감사 생활했던 그 작은 정성들, 그러한 공부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호공법계에 조용히 심어져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과일은 하루아침에 익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공부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섭섭한 마음이 조금씩 줄고 말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조금씩 넓어질 때 저희는 경계 속에서 조금씩 공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보포를 받고 법의가 오르고 정안이 되는 일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황될 때요.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동기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움은 결국 내가 과연 그 이름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내 공부가 그 자리에 합당한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내가 익어가는 공부인이었는가에 대한 반성이겠죠. 이러한 물음들을 던지게 되면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다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비는 어느 날 갑자기 정황이다라고 완성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성스럽게 마음을 챙기고 또 공부인답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공부인의 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고 섭섭한 마음을 오래 붙들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처지를 먼저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것,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경계 속에서 마음을 챙기고 돌려가다 보면은 AI가 아무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주인을 놓치지 않고 대중을 편안하게 하며 법신불 사은 앞에 진실한 공부인으로 조금씩 조금씩 익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마음 앞에 정직하고 대중 앞에 따뜻하며 진리 앞에는 겸손하고 원만한 공부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 창작 성가입니다. 마음 공부.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정은지와 허각이 함께한 바다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FM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3: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2: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3: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한 농부가 유독 자신의 논밭에만 곡식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 걱정 끝에 자라지 않는 싹들을 일일이 손으로 잡아당겼대요. 그렇게 한참을 일하고 들어와 열심히 일했노라며 가족들에게 공치사를 날렸는데 글쎄 다음날 싹들이 모두 시들어 있었다는 웃지 못할 짧은 이야기를 읽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를 들볶고 억지로 성장을 강요하다 보면 결국 지쳐서 금방 시들어 버릴지도 몰라요. 진정한 자립의 힘은 튼튼한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 충실하며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자고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IOI의 갑자기.

0: 욕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모든 일에는 천천히 채워지는 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가끔 마음이 먼저 앞설 때가 있죠. 눈 깜짝하면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 있다거나 눈 깜짝하면 내 주식 잔고가 불어나 있다거나 그러한 성급한 마음에 깜빡깜빡 생각의 스위치를 켜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두르기보다 눈앞의 과정에 좀 더 집중해 오늘도 내일도 시들지 않는 그런 하루 가꾸어 보자고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김아름의 한 걸음 더.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김아름의 한 걸음 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8423 쓰시는 분이 눈 깜짝하면 주식 잔고가 불어나 있다면 이라는 말에 뜨끔했습니다. 주식장을 매일 들여다보며 왜 안 오르나 조급했는데 마음에 조급증이라는 물을 너무 줬나 봐요. 그냥 우량주 심어놨다 생각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묻어두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래도 아, 이런 게 있으실 때는 꼭 들다 보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안 들다 보다가 이것이 우량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상패를 경험이 있어갖고 아유, 개구멍이니까 얼마나 좋은 소스예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아우 쓰려라. 예, 전호성님께서 희원님 오늘은 바람도 불고 시원해서 좋아요. 시내 볼일 보러 가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가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한 사람 신청해 주셨어요. 호성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뒷번호 2391 쓰시는 분은 조리원에서 아기 수유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희원님 목소리로 들으니 반갑고 힘내서 육아할 에너지가 생기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조리원에 계시는군요. 아유, 우리 꼬꼬마 얼마나 귀여울까요. 아, 지금 그래도 지금 힘드시겠지만 아, 미리 제가 이제 해본 사람으로서 많이 주무세요. 예. 아이가 보고 싶은 그 마음 너무 잘 알지만 좀 많이 자야 합니다. 거기서밖에 못 자요. 이제 나가면 잠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주무세요. 아시겠죠? 응원합니다. 아,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인디언 팜의 피크닉, 부가킹즈의 하늘을 봐.

인디언 팜의 피크닉 부각행지 하늘을 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신복수님이 희연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합니다. 라고 복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뒷번호 3340 쓰시는 분께선 희원님 방금 밥 먹고 마시는 아메리카노처럼 아주 시원하고 청량한 노래 한 곡 신청해도 될까요? 화요일 오후를 깨워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안 띄워드릴 수 없겠죠? 아주 청량한 음악으로 1부 끝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화의 Call My Name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소통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죠. 남을 꼬깃꼬깃 접어뒀던 마음이라든지 모나게 물뚝 튀어나온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담아뒀던 이야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뒷번호 2291 쓰시는 분이 손주 녀석 유치원을 보내고 점심 먹고 안방에 누워 라디오를 켜니 딱 12시 반이네요. 젊은 DJ가 조잘조잘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시골 할머니 미소가 지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추잘추잘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사연만 보내주신다면 예, 무궁무진하게 즐겁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8950 쓰시는 분께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치우기가 귀찮아서 멍하니 라디오를 듣고 있는 프로 직콕너입니다. 희원님 얼른 치우라고 잔소리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한테 시키신 게 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라고 8950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뒷번호 8950 쓰시는 분 지금 초파리가 지금 오글오글 득실득실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요즘에 아유, 한 번 생기기 시작하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빨리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서, 예, 일어나신 거 맞죠? 엉덩이가 아직도 무겁게 그렇게 앉아있으시면 어떡해요? 빨리 일어나셔야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얼른 치우세요. 얼른 치우세요. 아시겠죠? 일이 점점 더 커져요. 좋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아, 이미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번호 2187 쓰시는 분께서, 벌써 6월 말이라 그런지 한낮에는 에어컨 없이 못 버티겠어요. 냉장고에서 수박 한 통을 꺼내 숟가락으로 팍팍 파 먹으면서 라디오 본방사수 중입니다. 이게 피서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주 뭐 휴가가 따로 없죠. 그쵸? 뒷번호 6435 쓰시는 분께서 정오 15 소리를 들으면 베란다 화분들에게 물 주는 게 제 화요일 루틴입니다. 초여름이라 꽃들이 부쩍 목이 말라하네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싱그러운 음악 들으며 물을 주니 제 마음도 촉촉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유아의 숲의 아이, 나상현 씨 밴드의 낙원.

유아의 숲의 아이, 나상현 씨 밴드의 낙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439 쓰시는 분이 어제 월요일이라고 무리해서 운동을 했더니 온몸에 알이 배겨서 화요일 아침부터 로봇처럼 걷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의원님!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는 오늘 이제 운동을 하고 오는 날인데 어제 하셨으면 오늘 알배기실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계속 두면 오히려 더 힘들어서 약간 산책이나 조깅을 하시면 좋아요. 그럼 조금 빨리 풀어지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제 얼만큼 하셨길래 그렇게 알까지 베기신 거예요. 예. 저는 내일 아침에 다리를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예, 다리를 사정없이, 예, 아우, 런지를, 너무, 내 다리인데도 너무 무겁더라고요. 뒷번호 1127 쓰시는 분께서는 진정한 자립의 힘은 튼튼한 마음의 뿌리에서 나온다. 다이어리에 정성껏 적어두었습니다. 매일 12시마다 제 조급한 생각의 스위치를 기분 좋게 켜주시는 희원님, 오늘도 2시간 동안 제 마음의 영양제가 되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헉, 작가님인가요? 보통 이렇게 예쁘게 써주셨을까요? 2시간 동안 마음의 영양제가 되어보도록 한번 힘차게 또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신세경의 여름날의 블루, 허밍어반 스트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신세경의 여름날의 블루, 허밍 어반 스트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2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2부 끝곡으로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최미남의 응급실.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알아맞혀 봅시다. 이 시간은요, 우리 소리와 우리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나 단 한 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코너죠. 오늘도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들의 함성이죠. 호기서부터 들려왔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너는 우리 소리에 맞춰 우리 가요 가사를 넣어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예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가요를 불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풍악을 올려라. 그때요, 향단이가 이런 노래를 해보는

모르실 것 같긴 한데요.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897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헤이 플레이보이.

21의 I don't care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의 노래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도 막상 이 노래에 딱 들어가면 아, 국악기의 선율이 이제 제 귀에 들어오는 이상 원곡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한참 부르다 보면 아차 싶습니다. 아, 이 정도로 갔다가는 여러분들이 아예 못 맞추시겠는데 싶을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만났던 세월들이 있잖아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악을 홀려라!

파란의 첫사랑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알아맞혀 봅시다. 굉장히 고난이 예상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맞춰주셨어요. 예, 바로 서영은의 웃는 거야 였습니다. 뒷번호 1030 쓰시는 분께서 서영은의 웃는 거야 이 노래가 이렇게 변하다니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매력 넘쳐요. 하하!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맞춰주셨고요. 뒷번호 0513 쓰시는 분은 서영은의 웃는 거야. 오늘도 웃는 하루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7319 쓰시는 분도 서영은의 웃는 거야 보내주셨고, 뒷번호 6507 쓰시는 분께서도 서영은의 웃는 거야. 오늘도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장마도 올 텐데, 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잘 보내보아야겠죠. 뒷번호 1480 쓰시는 분, 08 아니시고요. 1480번입니다. 서영은의 웃는 거야 오늘도 모두 모두 웃는 하루 되시길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서영은의 웃는 거야 한 곡 띄워드릴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졸음아 물 엮어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 엮어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오늘도 잠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 속 오늘은요 원어스의 푸셔보이 넥스도어의 헐리우드 액션 빅스타의 일단 달려 뛰어드립니다.

원어스의 푸셔, 보이 넥스트도어의 헐리우드 액션, 빅스타 1단 달력까지 3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협찬해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 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1276 쓰시는 분이 졸음아 물렀거라, 희원 씨 목소리에는 졸음을 쫓아내는 특효약이 들어있나 봐요. 커피 석 잔을 마셔도 안 깨던 정신이 희원 씨 목소리에 확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약간 이 얘기를 드리는데 뭔가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있다가 자다가 갑자기 37번 일어나! 거기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발차기라면서 이렇게 일어났던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일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뒷번호 8451 쓰시는 분께선 일주일 만에 5kg를 빼겠다고, 아유 무리하게 굶다가 결국 어제 폭식을 하고 말았네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시들어버린 기분이었는데 오늘 라디오 들으며 다시 마음 다잡았어요. 역시 급하게 뺀 살은 금방 요요가 오듯 제 몸에도 씨앗처럼 자라날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오늘부터 건강하게 천천히 가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맞는 말씀이에요. 1000번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실 때 6개월간 뭐 잡아놓고 6개월간 뺐다가 6개월을 내가 그 몸무게로 유지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1년 주기로 볼 수 있잖아요. 6개월은 빼고 그 6개월을 더 찌지도 더 빠지지도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내 몸이 1년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아, 이 몸무게로 계속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6개월 할 양을 뭐 한 달로 줄이거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일주일 만에 그렇게 확 빼버리면 몸이 기억하던 몸무게는 바로 원상태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찌기가 더 쉬워요. 예. 그리고 원래보다 더 많은 양을 갑자기 드리게 되면 원래보다도 조금 더 찔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걸로, 천천히 빼고 그 상태로 오래 유지하는 걸로 마음을 드신 게 훨씬 잘하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뒷번호 7048 쓰시는 분께서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집에서 요양 중인 휴식자입니다. 이 시간은 원래 제일 바쁠 시간인데 이렇게 누워 라디오를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드네요. 액땜했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있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아... 몸에서도 지금은 조금 쉬어주는 기간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최대한 재활에 힘쓰시고 이 다음부터는 다치지 않도록 혹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유지를 해보자고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장재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정인 김강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장재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며 김광석 정인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164 쓰시는 분이 택배 배송하다가 차 안에서 내내 들었습니다. 힘든 화요일 오후인데 좋은 음악들 덕분에 힘내서 마저 배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요즘에 또 더워서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위 드시지 않게 물도 수분 섭취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예,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 꼭 가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화요일 또 화요일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알아맞혀 봅시다도 어려웠던 것 같지만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또 수요일 요리쿡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있는 날이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요리로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요리인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요즘에 거기서 많이 얘 가지고 와서 집에서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끝곡은 박다의 마크투베 청춘의 일렉트로니카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선원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 선종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 연마는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라. 의도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오.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4장 말씀입니다.

조은영의 가요세상. 여러분의 마음의 시계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 어운주입니다. 사랑의 포로.

0: 시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부모님들을 보면 늘 시간을 저만치 앞서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들어간 손주들 보면서 대학 갈 때 걱정하시고 더위가 시작되었는데 올해 김장고추는 어디서 떼오나 걱정을 하시니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일이 쌓여 있는데 다음 주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내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늘 앞서가고 있는 것.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앞서가던 마음 잠시 멈춰두시고 오롯이 이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조은영의 가요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범룡입니다. 인생길.

0: 안녕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시지요? 오늘은 시내버스 안에 있었던 거시기한 거시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할머니 한 분께서 가방을 버스에 두고 거시기한 거요. 아이고, 내 가방 올 때 버스는 이미 출발해버린 거지.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는디 그때 말이야. 버스에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고생 두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할머니가 내리신 정류장까지 전력질주를 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 뭔 일이요? 이 무더위에 말이요. 참말로 거시기는 거 아니겠어? 뭐 땀시 그랬단가? 그러니까 이 숨이 거시기어도록 달려가지고 할머니한테 그 가방을 전해드리려고 그랬던 거요. 할머니는 가방을 받고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거 아니겠어? 오메오메. 얼마나 거시기한 얘기여. 숨이 차도록 달린 그 모습이 얼마나 거시기하냐 이 말이여. 공부 1등보다도 더 장하다 이 말이여.
1: 염수연 사랑아 내 사랑아, 김성환 두 글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자, 노래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송자의 노래 또 보고 싶어요. 덕산도 한양님 내용 없이 들으셨고요. 대전 김윤혜씨, 오늘은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어요. 상쾌한 바람 맞으면서 신나게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부산의 신목순씨, 오늘도 부산은 오전에는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지금은 흐리기만 하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함께 하신다고요. 오후 작업 시작하셨군요. 어서오세요.

정자의 노래 떠보고 싶어요 였습니다. 부산의 김창석 씨 오랜만에 일찍 출석합니다. 부산 멋쟁이님 부산은 오후부터 가끔 흐린 날씨입니다 하셨어요. 경남 창원의 변재인 씨 나른 오후 시간에 경쾌하고 긍정의 힘을 주는 노래들 최고입니다. 조은혜 가요세상 가족 여러분들 삶이 행복하고 심판은 나는 인생이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나대길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파란 하늘에 구름 몇 조각 예쁘게 흐르고 시원하게 불어주는 바람이 고마운 날에 좋은 말씀과 웃음과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방송 좋은 예가요 세상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하셨고요. 설습의 이성낙 씨 들어오셨고요. 해성사랑 구찌파랑님, 우리 작은 딸이 대그룹에 사는 대학생 창업 공모전에서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하셨고요. 울산의 최경숙 씨, 초록의 무성한 나무의 싱그러움 속에 희망을 그린 하루가 소박한 행복으로 채워질 걸 애감하면서 함께 하신다고요. 어서오세요. 니캉대캉 안소라입니다.

설렁하더간 6월 팬정보를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 기다린다고요. 김종철 씨 오늘도 출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수 씨 부산에 가는 건 아니고 자연에서 살고 있다고요. 어제 진주신 들깨 보정을 많이 주셔서 심었는데 가을에는 들깨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이준호 씨는 안성에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윤영희 씨 은희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두 분의 가장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조화도 고속열차

고속열차였습니다. 좋아도였습니다. 해상사는 스마일님께서 어제 너무나 행복했었다고 주셨고요. 네. 네, 시간 조금 모자라서 천천히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전북무부한의 민호 씨.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담임 선생님과 지금은 한 학교에서 동료 선생님으로 지내고 있는데 선생은 음악 시간에 올겐을 사용할 줄 몰라서 음악 시간은 저와 바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오늘 음악 시간은 올겐 반주에 맞춰서 뜸북뜸북뜸북쇠 오빠 생각을 가르치는데 할머니가 그립더군요. 세상을 떠나셨는데 라고 하시면서 또 주셨습니다. 자, 서주경의 노래 한 남자의 여자 전해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예전에 지금 뭐 디지털이라 좀 덜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아날로그 형태에서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은 채널 사이사이에서 칙칙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의 아주 작은 일부가 무려 138억 년 전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퍼져나간 빅뱅의 메아리다. 뭐 이런 설이 있더군요. 네. 시공간을 뚫고 지금 우리 라디오 안으로 들어온 우주의 역사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범한 오늘 오후인데요. 지금 듣고 계신 이 라디오 소리 안에 우주의 낭만이 뭐 1%쯤은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이런 뭐 그 정확하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남은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또 신청도 하시고 오늘은 팬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네, 가수분들이 오셔서 내 팬이 되어주세요. 네, 호소할 때 많은 응원의 힘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철의 물처럼 바람처럼 모정혜입니다. 인생.

가사로 만든 이야기 조용필의 허공. 사람은 살아가면서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할 때가 있다. 함께 걷던 길, 함께 바라보던 하늘, 아무 의미 없이 나누었던 대화까지도 어느 날 문득 떠오른다.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지우려 할수록 더 깊이 새겨지는 것이 사랑의 기억이다. 사랑만 남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선함도 남고 미움도 남는다.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왜 붙잡지 못했는지, 왜 그때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는지 수없이 되묻게 된다. 하지만 세월은 그런 감정들마저 조금씩 데리고 간다.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결국은 지나간 시간이 되어 허공 속으로 흩어진다. 그래서 추억은 있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 허공을 바라본다. 그곳에는 이미 지나가버린 사랑도 있고 지키지 못한 약속도 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비록 떠나보냈을지라도, 비록 허공 속에 묻혀버린 이야기일지라도 그 사랑은 한때 진심이었고 아름다웠다고 조용히 기억해본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요 상품권 있고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드립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를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R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드립니다. 네. 오늘 친구 은희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윤영희 씨, 네. 주셨고요.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또 오늘 축하하시는 분이 아까 다 소개를 해드려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구찌파랑님도 딸 최종 합격, 대학생 장업 공모전에서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 주셨는데, 네, 두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전주의 현동순 씨는 예가요를 많이 주시네요. 예가요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에서, 네, 신청하신 노래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찬미의 노래입니다. 토요일 밤에.

자, 하찬미의 노래 토요일 밤에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두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내 팬이 되어주세요를 호소하게 됩니다. 예, 많은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팬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실 분들은 우물정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경기론에서는 FM89.7, 부산 경남에서는 FM104.9,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97.9MHz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지민의 사랑인 거야 전해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우물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플 때와 괴롭고 즐거울 때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신나라 신 옹가경이었습니다. 네. 자, 뭐, 그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저희는요. 왜냐하면 노래를 다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노래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 팬덤의 시대 내 팬이 되어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뭐 승리를 위해서 노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팬들이 좀 더 많이 주신 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노래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일주일만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뭐 대결이다기보다는 또 뭐 그 더 적게 오신 분은 그날 노래가 나가니까 네. 그리고 뭔가 승리를 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나가니까 그게 좀 차이는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나의 팬이 되는 그날까지 본격 가수의 매력 발산 코너 내 팬이 되어주세요.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아주 쟁쟁한 두 가수의 맞대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승리의 준비 될 가수로 누가 될까요? 1번 가수 함소을. 본명 말할까 말까. 말하지 말아야지. 본인이 본명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과거 보니 B-O-N-I라는 예명으로 첫 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 얼마 만에 예명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함현정으로 바꿨어요. KBS 공채 출신, 오랜 기간 방송국 합창단으로 활동해서 남몰라로 본격적인 솔로가수 활동 시작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소개합니다. 2번 가수 박진, 낙타 힙합 댄스 그룹 팀의 멤버로 화려하게 가요계 데뷔. 진이 형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서 남진이 형이 아니고 그냥 진이 형. 네, 본명에서 자가내에서 친근하게 지은 이름. 이때 트로트 데뷔곡 땡겨를 발표를 했어요. 네, 강태강 태진아 씨가 직접 강처럼 넓게 태산처럼 넓게 성장을 하며 지어준 특별한 예명인데 어쩐지 껄쩍지근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다 바꿨어요. 박진. 그래서 1인 소속사로 홀로 서기로 했는데 그 옆에는 또 함께 영원히 도와주는 분이 있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 두 분을 소개합니다. 함소을, 박진.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 가수 함소을입니다.
1: 네. 네, 가수 박진입니다.
0: 아, 소개가 참 껄쩍지근했어요. 네,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함소울 씨는
3: 네
0: 보니
3: 보니요?
0: 아, 원래는 보나 보니?
3: 보니로 활동했었죠.
0: 아, 예. 그 보나로 하는 가수들이 아이돌 걸그룹들이 많았어요.
3: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함소울로 네
0: 그러면
3: 바꿨습니다.
0: 원래 성은 함 씨예요?
3: 네, 맞습니다. 함 씨를 가져갔습니다.
0: 아, 아 그래요?
3: 네네네네.
0: 원래 이제
3: 네
0: 원래 성이.
3: 네네네.
0: 박진 씨는
1: 네
0: 원래 박가예요?
1: 네, 원래 밀양박가 귀정군과 36대손입니다.
0: 성은 아. 안 바꾸셨군요.
1: 네네네.
0: 근데 강태강은
1: 아, 전 기획사에서 네. 그 태진아 선생님께 만나서 네. 곡을 받으려고 했다가
0: 아, 태진아 씨의 사무실이 아니고
1: 네네네.
0: 전 기획사에서
1: 그렇죠,
0: 태진아
1: 그렇죠.
0: 씨를 만나가지고 얘기 들었거든요.
1: 네네네. 그래서 곡보다는 노래를 주, 아, 이름을 주겠다. 아. 네, 회사를 나오면서 다 쓸 수 없게 돼가지고
0: 잘못 찾아간 거지.
1: 네.
0: 네. 왜냐면 곡이 중요하지. 네.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오셨는데 빼는 몇 분이나 되세요? 저 박진 씨는?
1: 저는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0: 네, 네.
1: 한 그래도 한 30명 정도.
0: 30명.
1: 네, 고정 팬이 이렇게 됐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네.
0: 그 한서일 씨는 몇 분이에요?
3: 저는 이제 신인이라서요.
0: 네.
3: 전 잘 모르겠어요.
0: 몇 분이 몰라요?
3: 네.
0: 그러면
3: 전 지금 만들어야 돼요.
0: 아, 그래요?
3: 예.
0: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30분 있다고 그러면
1: 아, 30분만 시간 주십시오.
0: 아, 네. 30분 있으니까 없는 분 한
1: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0: 네. 자, 없는 분한테 신경 쓰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1: 네.
0: 30초를 드릴 테니까
3: 와.
0: 네, 내 팬이 되어주세요.
3: 네네네.
0: 지금 우리가 뭐 아, 나 노래 잘해 이게 아니에요.
3: 네, 와.
0: 노래는 이미 다 알아.
3: 기회가 왔어요. 네, 전 완전 절실합니다. 네. 네
0: 호소를 와. 해서.
3: 네네네.
1: 네,
0: 내 팬이 되어줘.
3: 왔어. 제,
0: 와,
3: 제발 조금, 진짜 왔어. 와.
0: 조금 우리가
3: 진짜
0: 괜히 그렇긴 한데 조금 이 방송용으로 네. 좀 그렇긴 한데.
3: 네네네. 네,
0: 조금 와. 그렇지만
3: 네.
0: 그래도 우리가 팬이 중요하잖아요.
3: 그렇죠.
0: 네. 시간을 들 테니까 30초 동안.
3: 네.
0: 자, 갑니다.
3: 저 K본부 합창단 출신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수 함소울입니다. 네, 무대 뒤 코러스로 활동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근데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제는 솔로 가수로 나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요대상 내 팬이 되어주세요에 나오면 팬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0: 저... 여기까지. 여기까지.
3: 네.
0: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박진 씨 이제 알았죠?
1: 네네네, 알겠습니다.
0: 이제 또 참고해서 이분들이 유리하더라고.
3: 아, 네.
0: 여기서 나왔던 얘기를 싹 빼고 이제 좋은 얘기만 다 할까요?
3: 네.
0: 자, 2번 박진 씨.
1: 네, 박진감 있게 전진하다 보니까 좋은 형의 가요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4: 남진, 강진, 박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 노래 제목이 신기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팬이 되어주시면 오늘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박진, 박진, 박진, 박진, 박진, 박진, 조은영의 박진. 감사합니다.
1: 전 시간이 남았습니다.
0: 아, 여유가 너무 있었네요. 근데 박진, 박진 그걸 잘해야 될 것 같아.
1: 네?
0: 잘못하면 박쥐 같아. 와. 네. 박쥐. 네. 아, 네. 남진, 강진.
1: 네. 또 남진, 강진, 박진입니다.
0: 또 있어요. 진으로 하는 이름들이.
1: 네, 네. 많죠. 근데 두 글자로 봤을 때는 네, 가장 네,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네, 두 분입니다.
0: 박진, 박진감 있게.
1: 네. 네.
3: 와. 자. 노련하시네요, 진짜.
0: 어. 와. 아니 댄스로 네. 그 다 두 분 다 뒤에 네.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음악으로 뒤에 있었고
3: 네, 네, 네.
0: 어, 처음에 댄스로 네. 뒤에 있었는데 네. 그 유명한 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지금도 네. 연락을 하고 그러죠?
1: 네 맞습니다.
0: 누구신가요?
1: H.O.T. 터보 룰라 네. 이제 중국이 형이랑은 이제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0: 어, 그래요? 네네. 정국 씨가 동생 아니에요?
1: 저보다 3살 많습니다.
0: 그래요?
1: 네네네.
0: 근데 정국 씨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근데 어릴 때 보니까
1: 네네네네.
0: 어릴 때 그 기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1: 그러니까 몸만 커지고 있어요. 가지고 노래 연습은 안 하고 이제 운동만 하고 계신다고.
0: 그러니까요. 네. 아, 박진 씨가 후배예요.
1: 네, 그럼 3년 후배입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러면 두 분 다 뭐 나이가 어리시네.
3: 그렇죠. 네. 예. 아, 네. 예.
0: 자, 그러면은 먼저 누가 노래를 아, 함소울 씨부터 해야지.
3: 저부터
0: 네,
3: 할까요?
0: 네, 네, 먼저 했으니까.
3: 네. 네.
0: 그러면은 함소울 씨는 버니 노래.
3: 네.
0: 아까 소개를 해 주었던 난 몰라.
3: 네네, 네, 네 맞습니다.
0: 난 몰라. 네. 예. 모르니까 이제 알게 해 주려고.
3: 네, 네.
0: 무대 올라가 주시고. 일반 함소을 노래 난 몰라 이제부터 알아주세요라고 외치는 가수 함소을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0: 난볼라였습니다. 아, 두 분이서 그 행사장 가면 어, 잘 어울리겠다. 저는 춤 안 추는 줄 알았더니 댄스를 하시네요. 어, 코러스만 하신 줄 알았더니
1: 네, 춤사위가 네. 그 정해진 춤사위가 아니고요. 네. 음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오. 춤사위여서 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형수님.
2: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는 네. 뒤돌고 어. 동선이 있거든요.
0: 아, 막 춤도 추고.
2: 네, 근데 유선 마이크라.
0: 아, 그렇죠. 네네네. 저희는 라디오예요.
2: 네, 그래서 네. 엄청 제가 화려한 네. 춤이 있거든요.
0: 아, 근데 저희 전화 왔는데 네. 무대복을 입고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아, 저희가 이게 무대복이 네네네. 아니고 스튜디오니까 네네네. 너무 이제 크게 준비해 주신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무용단들도 여섯 명 데려오신다고 해서 아니에요. 무용단도 저희는 라디오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예, 복장도 예, 예. 조금 예, 예. 네.
2: 그래서 많이 네. 단출하게 한 것 같습니다.
0: 축소해 주셔서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 무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한 100만 원 이상의 소요를 들여서 무용단까지 다 해서 오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 예. 왜냐하면 박진 씨가 예. 박진 씨가 아, 오시니까 네, 제가 네, 한번 네.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제가 아, 얘기를 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그 비용을 이쪽으로 주는 게 낫지.
1: 아, 무용단 여섯 명은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다행히 이렇게 안 데리고 오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0: 아니 또 박진 씨가 또 데려오면 또 난리 나. 여기는 이제 그 직구가 되거든. 예. 네. 자, 요번에 뭐 하실래요?
1: 아, 네. 저는 아, 제가 노래교실 대강을 많이 다닙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 네. 눈빛은 18세신데 몸이 네. 안 따라가 주세요. 네네. 그래서 18세 순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 노래 이제 한다 해야겠지.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부터 간답니다. 18세 순이 네, 정해 듣겠습니다. 박진 씨입니다. 장가번호 2번.

0: 박진 만세 가이공에서 또 카이로에서 왔다는 분도 계셨어요. 네. 박진 하셨고요. 함서울 씨, 다나 씨가 들어오셨고요. 혜경 씨가 함서울 가수님 남몰라 응원합니다. 가요 세상에서 모든 팬이 함서울 가수님 남몰라의 노래 빠져 팬으로 와주세요라고.
1: 와,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해가 세상. 박진 찾아가야 해.
2: 네.
0: 이번 박진 파이팅 노래 춤 퍼포먼스 끼쟁이 가수 박진 만세. 내 이름이 순위가 되고 싶다. 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가야 해, 가야 해. 자, 많은 분들이 박진.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자, 이제 두 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문자 주실 분들은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번 함소율, 2번 박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3부에서 한 곡만 듣고 박진 씨는 네. 4부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하겠습니다.
0: 어떤 노래 부를까요?
1: 아, 저는 네. 미우나 고우나라는 미디움 템포 곡이 있거든요.
0: 네, 본인 노래.
1: 네, 네, 네. 네.
0: 자, 그러면은 준비해 주시고
1: 네,
0: 함서울 씨의 노래 미우나 고우나 예. 들어보도록 할까요? 준비됐나요? 네. 아직 네. 안 됐죠?
1: 네. 네. 지금 나왔습니다.
0: 그래요. 우리가 걸어오는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반주 나갑니다.

0: 부산의 신복순 씨가요. 함솔 가수님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워. 네, 이렇게 부산의 신복순 씨. 뒷자리가 8274번께서 2번 박진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열정 넘치는 크루즈 무대에서 봤었는데 라디오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기 많고 인성도 좋으신 박진님 앞으로도 팬이 될게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1: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 네. 크루즈에서 보셨다고. 네. 제가 크루즈에서 1시간 정도 공연을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박진쇼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차비만 받고 갔다가. 네네네. 좋으셨는지. 아. 네, 지금 2년째 지금 다니고
0: 계속
1: 있어요.
0: 계속 어디 네네네. 쪽으로?
1: 아, 보통 항로는 좀 다른데. 아, 네네. 일본 갈 때도 있고요. 아, 네. 이번 9월에는 중국, 제주, 일본 이렇게 갑니다.
0: 아, 그렇게. 네네. 네. 자, 그리고 익산의 용동매 조인준 씨가 함솔 가수님 노래 잘하네. 노래 짱짱짱 하셨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또 쭉 주신 분들이 예, 지금 함솔 씨가 200개 이상이 들어왔네요. 네. 박진님 박진감 있게 전진한 박진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좋은 예 가수상 청취자 여러분 박진님의 매력에 빠져 팬이 되어주세요. 박지 만세.
2: 우와. 네.
0: 근데 여전히 함소울 씨는 말 없이 함소울 2번 밤솔 자 응원을 많이 하셨나 보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4부에 박진 씨의 노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는 경계를 지내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으며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힘이 더욱 강해지기도 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5장 법문입니다.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자, 기억해 주세요. 2번 박진. 마지막에

0: 마지막의 사랑. 박진의 노래였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노래인 것 같아요. 박진 씨. 네. 마지막의 사랑. 어떤 메시지일까요?
1: 네, 항상 무대에 오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제 마지막에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마지막이 이 무대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불러봤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 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0: 항상 하루하루가 나에겐 소중한 거지요. 무대도 네. 마찬가지겠죠.
1: 네, 맞습니다.
2: 그 아, 목소리가 너무 포근하네요, 진짜.
0: 네. 네. 근데 박진 씨는 데뷔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 네, 올해로 28년 차입니다.
0: 이야, 28년.
2: 대선배님이네요.
0: 그러니까 댄스부터 다 해서.
1: 네, 99년도 이제 네. 힙합 팀이었죠, 4인조.
0: 네네네네.
1: 네, 그룹으로 시작을 해서 또 4인조 트로트 그룹을 했다가
0: 네네네.
1: 또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솔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팀하고 네. 이제 솔로하고는 차이가 있죠?
1: 엄청나게 많습니다.
0: 혼자만의 뭔가 이렇게 그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룹은 분산되잖아요.
1: 꽉 차는 건 있는데 네. 개인만의 그 해소가 안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또 4분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게 좀 많이 힘들어요.
0: 특히 뭐 이게 이제 참 그래요.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게 네. 남이 끼면
1: 네네.
0: 각기 남이잖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1: 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팀할 때 아우 다 가족이야 하는데 네. 그 뭐 모르게 그게 있어.
1: 그러니까 형제 부부도 싸우는데 네네네네. 남이 모여가지고
0: 네.
1: 이게 그게 말 못할 사정이지만
0: 그렇죠.
1: 힘들긴 합니다.
0: 근데 저 코러스도 그룹이잖아요.
2: 네, 그렇죠.
0: 팀이잖아요.
2: 그렇죠.
0: 팀장을 하셨으면
2: 여자들이 또 많은 그룹이죠.
0: 그렇죠. 거기도 그냥 만만치 않았을 네, 것 같은데.
2: 할 말 아닙니다.
0: 아 그렇죠.
2: 네 그렇죠. 네,
0: 두 분 다 뭐 그런,
2: 네, 그런
0: 경험을 하셨겠죠. 네. 그러면 네. 그 이제 가수도 뭐 가수지만 코러스가 다 하면 몇 년이에요 방송?
2: 저는 24년 5년 정도 했고요.
0: 와, 네. 두 분이서 거의 비슷비슷하시네.
2: 네네 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제 물론 이 길을 들어오는 게 우연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2: 네.
0: 뭐 의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2: 네.
0: 좀 우연하게 들어오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2: 아 의도적으로 왔죠.
0: 그래? 대부분 우연적으로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친구가 안 하고 내가 하고 막 이런 경우가
2: 아,
0: 있거든요.
2: 코러스는 그렇게 했죠. 코러스는 친구가 저한테 네네. 갑자기 뭐 시험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오디션을 보겠다고.
0: 거예요?
2: 예, 공채 시험을 보겠다고 오. 해서 제 거를 내주겠다고. 예, 내주겠다고 네. 해서 크로라고 했어요.
0: 오.
2: 근데 그 친구 떨어지고 제가 된 거예요.
0: 근데 원래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냐면 나는 왜 그러냐면
2: 네.
0: 대부분 방송 나와서 얘기하시는 게
2: 네.
0: 본인은 의사가 없는데 대부분 다른 사람이 줘가지고
2: 네.
0: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2: 네 그래서 저는 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전 얼결에 시청청을
0: 하고 먼저 필기를 봐요.
2: 네네네.
0: 아 이차
2: 네.
0: 필기가 돼서 그분 필기 떨어졌나요?
2: 그렇죠.
0: 아 그러니까
2: 네. 뭐 필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뭐 아. 서류를 했는데
0: 아, 네 서류 그렇죠. 심사.
2: 예,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제가 되고요? 그 친구는 떨어져가지고.
0: 그 친구는 지금 진로가 뭐예요?
2: 그 친구는 또 결혼을 잘해가지고요.
0: 아.
2: 굉장히 또 풍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0: 잘 사네.
2: 예, 예, 그렇습니다.
0: 됐어.
2: 예, 예.
0: 근데 본인은
2: 예.
0: 그 친구하고 지금과 바꾼다면
2: 저는
0: 어떻게?
2: 도전이 좋습니다.
0: 네. 그 친구보다는 지금 상황이 낫죠.
2: 행복합니다. 저는.
0: 아, 그래요?
2: 네. 네.
0: 박진 씨는 어때요? 의도적으로.
1: 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추천이었죠.
0: 아.
1: 네. 그러니까 그냥 춤을 추다가
0: 네네.
1: 흥얼흥얼 됐는데
0: 네.
1: 그 디바의 체리나 씨.
0: 네네네.
1: 그분, 야 방금 뒤에 노래 부른 사람 누구야?
0: 오.
1: 네. 그렇게 운 좋게 앨범을 냈는데
0: 본인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체리 씨가.
1: 네. 네. 체리나 씨요. 예.
0: 네.
1: 네. 네. 그래서. 그 운 좋게 저는 발탁이 된 거라서 뭐 누구 친구 따라가서 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어쨌든 서류가 없었고요.
0: 그렇죠.
1: 네, 시험 본 일도 없었고
0: 특전으로 갔잖아요. 특별 전형으로.
1: 네 그렇죠. 특전입니다.
0: 네.
1: 이제 뭐 춤을 추니까 그냥 배경으로 갔다가
0: 그렇죠. 네,
1: 또 노래를
0: 많이 근데 체리 씨가 그때 당시에는 뭐 완전히 그 색깔적 부분들이 있었어요.
1: 그럼요.
0: 댄스부터 해가지고
1: 네네.
0: 그때는 이제 댄스 그램 막 그 신생적 부분들로 막 해서 댄스 그룹들이 막 활동하기 시작한 거라
1: 네.
0: 그때는 거의 댄스 그룹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생겼었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백댄서는 그냥 멤버로 네. 영입을 해서 춤을 추게 만들고
0: 네, 네,
1: 노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0: 그렇죠.
1: 랩하는 사람 따로 있고
0: 네.
1: 근데 저는 운 좋게도 제 목소리가 한 70% 들어가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0: 프로젝트 우와. 팀의 메인이 돼버린 거군요.
1: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죠.
0: 그렇죠.
1: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0: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곡 남았습니다.
2: 네.
0: 마지막 곡 함서울 씨 마지막 네. 곡은 어떤 곡일까요?
2: 저는 이제 커버곡인데요. 네. 비비각 씨라고 서정환님의 곡이에요. 아, 그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그래요. 비비각 씨가 이제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 네. 그 지역 노래인데 네. 지역명인데 오늘 또 멋지게
2: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랍니다.
0: 예, 함소울 씨가 부르는 비비각 씨 어떤 노래일까요? 네, 정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응원해 주실 분들은 문자 #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이 노래가 차분하기 때문에 노래도 차분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노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2: 비비각시.
0: 제목을 까먹었어요. 네, 비비각시 정해 듣겠습니다.

0: 자, 이 비비각 씨가 신안군 앞에 또 이제 섬이 있는데 앞에 읍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모래섬을 얘기했습니다. 한때 이제 그 이 노래가 우리 저 그 저 정의송이라고 하는 작곡가 겸 가수 이분 지역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1: 아, 뭐. 네.
0: 강진에도 만들고 뭐 비비각 씨 그 지역마다 다 있어요.
2: 네, 건강 그 시계 노래도 있잖아요. 뱀이다.
0: 그거는 아, 이제 그냥 네. 그 의도적인 게 아니고 이제 메들리 쪽으로 늘어났던
2: 네, 맞아요,
0: 노래인데,
2: 맞아요.
0: 네, 그게 이제 히트가 돼서 네네. 그 노래는 우리 이제 금주곡이에요.
2: 아 정말요?
0: 네, 네.
2: 아,
0: 저희는
2: 죄송합니다.
0: 뭐 그런 노래, 아. 네. 뱀이다, 뭐 이런. 비비각 씨를 불렀고 이제 팬분들이 네. 지금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나요? 어때요? 반응이 좀 오고 있나요?
1: 이제 좀 응원해 네. 주시는 것 같아요. 좀 힘내라. 네네네. 그리고 이제 빨리 알려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네. 이제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잘 네. 혼자니까 못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내 팬이 되어주세요 같은데 네네. 나오면 이제 되게 많이 문자도 그러니까. 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0: 특히 이제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1: 네네네네.
0: 행사에서도 많이 좀
1: 그렇죠.
0: 와주면
1: 그렇죠.
0: 왜냐면 생계적 부분들이 또 이제
1: 맞습니다.
0: 중요하니까.
1: 맞습니다.
0: 박진 씨는 어떠세요?
2: 네. 아니 뭐 저는 원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까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뭐 나쁜 이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을 네. 갖고 있으면 네네. 일이 조금씩 더 들어오지
0: 그럼요.
2: 않을까 그런
0: 아.
2: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착한 형 그리고 네. 그리고 나쁜 형 있지만 좋은 네. 형의 가요사상이 나왔는데
0: 그러니까. 네. 재미없어요.
2: 네.
0: 예전에는 저 뭐 은행 이름까지 나왔어요.
2: 네.
0: 네. 지금 없어졌는데
1: 아, 네. 네. 네. 네.
0: 그래서 아, 저 은행하고 관계 없는데요. 끊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다 듣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2: 네.
0: 박진 씨의 노래 어떤 노래 들을까요?
2: 네, 제 타이틀곡 신기합니다입니다.
0: 그래요.
2: 네, 이 노래 들으시면 하루에 열 번만 들으시면 일주일 네. 안에 우리 그 여섯 번 네. 번호 맞추는 거 있죠?
0: 네. 네,
2: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0: 아 그래요. 신기합니다 네. 이 노래. 자 본인의 노래입니다. 네, 박진 씨 신기합니다. 정해 듣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노래 들었습니다. 이제 예,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함석울 씨.
1: 네. 오늘 너무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채팅도 남겨주시고 또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0: 네, 박준 씨.
2: 네, 오늘 조은영의 가요수상에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우리 애청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박진도 열심히 신기합니다 부르면서 다음에 초대받을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들 곁에 남아있겠습니다. 박진 만세.
0: 네, 저는 박진도 그래서 박진도신가 했어요. 자, 이거 결과를 발표해야 되나 말아야 그 함소울 씨.
1: 네.
0: 오늘 새싹들이 파란색으로 되신 분들이 엄청 많이 288명이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금방 들어와서 289명.
1: 네.
0: 그런데 정말 이거 발표를 안 해야 되는데.
1: 네.
0: 박진 씨는 28명.
2: 정말요?
1: 어떻게 된 거예요?
2: 아니.
0: 야. 아니. 네. 네. 아니, 그 함소울 씨는 아시는 분들이 많나 봐도 뭐 팬이 없다면서요.
1: 저 이거 방송한다고. 네.
0: 아니 우리가 지금 방송 딱 눌러주신 분이 한 50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2: 네.
0: 근데
2: 지금 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가?
0: 네. 아무튼 뭐.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함소울 씨가. 네. 네. 그래서 노래는 박진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1: 네.
0: 금방 신기합니다 불렀는데
1: 네.
0: 끝에 또 들어야 돼.
1: 어머나.
0: 네. 어머나. 근데 오늘 방송하는데 그 박진 씨 어떠셨어요? 그래도 이제 무대는 아니지만
2: 네네. 뭐
0: 무대 같은 개념으로 또 카메라를 보면서
2: 네.
0: 또 나름으로 이게 탁 보여줬으니까 이제 연락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2: 네, 그 현장감을 원래 많이 느끼다가 네네. 이렇게 헤드폰 쓰고 그러니까 노래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라는 네네. 좀 그런 압박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뵙고 노래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0: 그래요. 아니 네. 또 박진 씨가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
1: 네.
0: 이제 라디오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라디오 들으셨던 분들 조은영의 가요세상으로 들어오시면 네네네. 박진 씨의 멋진 얼굴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함소울 씨는 어떠셨어요?
1: 아, 저 너무 재밌게 했고요. 네. 또 이렇게 멋진 선배님이죠. 박진 씨를 알게 돼서 선배님을 네. 알게 돼서 또 너무 좋습니다. 많이 네. 배웠어요.
0: 네. 네. 근데 두 분이 짝을 지어서 네. 지어 행사 가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요.
0: 네, 저희가 보면 저희는 네. 지금 딱 해결되는 게 네. 코러스 있지,
1: 네.
0: 무용단 있지,
1: 네네.
0: 다 있어.
1: 네,
0: 네. 네. 네. MC 있지. 네, 네. 딱 또 노래 불러주지.
1: 네,
0: 가수 노래하지, 댄스하지, 코러스하지. 네. 저도 한 곡 부르지.
1: 저 올라운더예요. 올라운더예요.
0: 자, 오늘 두 분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박진 씨의 신기합니다 들으면서 인사드릴까 하는데 네, 마지막. 짧게 인사하실까요?
2: 네, 오늘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기합니다 들으시면서 박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함소울 씨도.
1: 네, 오늘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저도 박진의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두 분 보니까.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 고맙습니다. 내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실패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나니 그 하나는 수고는 들이지 아니하고 급속히 큰 성공 얻기를 바라며 둘은 일의 본말과 선후 차서를 모르고 경솔하게 처사하며 셋은 일의 완성을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이익에 구애되어 결국 큰 실패를 장만하미니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점을 항상 조심해야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0: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N 유산균,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시를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남정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 정사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군복무.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 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막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진암침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진암침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사막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가기가 어렵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해녀 학교에서 해녀를 양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 의식과 예의입니다. 바다는 혼자 욕심부린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동료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 내 망을 채우기 위해 욕심내지 않는 법,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참교육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 학생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채우는 법을 배우느라 늘 숨이 가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옆에 있는 친구는 함께 가야 할 동료가 아니라 반드시 넘어야 할 벽으로 느끼곤 하죠.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참교육은 1점을 더 받는 법이 아니라 해녀 교육처럼 함께 살아가는 법이 아닐까요? 숨가쁜 동료가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해녀들의 지혜. 우리 아이들이 이 둥근 마음을 먼저 배울 수 있다면 학교와 세상이 더 따뜻하고 살만해지지 않을까요?

0: 양희은의 내 어린 날의 학교였습니다. 해녀 학교에서 해녀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 바로 공동체 의식과 예의입니다. 해녀는 실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뉩니다. 초보 해녀는 자신이 하군임을 인정하고 깊은 바다는 상군 선배들에게 양보하며 얕은 바다에서 안전하게 시작하는 겸손함을 배웁니다. 해녀 공동체는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물질을 잘 못하는 은퇴 직전의 해녀들을 위해 별도의 얕은 바다를 내어주거나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따르는 성품마저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해녀 교육은 바다에서 혼자 많이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다 함께 살아남는 법, 살아 돌아오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학생들을 위한 참교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은 마음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겠지요. 이웃 종교인들의 주옥 같은 글을 감상해 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떨어.

0: 극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 국가의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 대학생 80% 이상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 40%, 중국 41%, 일본 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경쟁적인 분위기와 엄격한 상대평가 속에서 진행되기에 친구를 함께 가야 할 동료이기보다 이겨야 할 적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해녀 교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이 경쟁심을 줄이고 이타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의와 배려심을 배워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산종사법어 교리편에는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으로 자리 이탈을 말씀하신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인과 인류가 다 같이 잘 살아갈 생활 표준은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자리 이타의 도라. 이 표준대로만 살고 보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일체 동포가 이롭고 현생도 좋고 내생도 좋으리라. 그러나 부득이 자리 이타가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해를 차지하는 자해 탈의의 도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보살의 생활이니라. 불교 경전 대지도론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기 이익처럼 돌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처럼 여긴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갈라디아서에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유교 경전 논어에는 상대를 향한 깊은 예의와 배려를 강조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서고 싶다면 먼저 남을 일어서게 해주고 내가 뜻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남이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 대산종사 법어에 나온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잘 살려면 남과 이웃이 다 잘 살아야 한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공도자 숭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는 것이니 나와 내 가정이 잘 살려면 먼저 남과 이웃이 좋아져야 함을 깊이 각성하고 각자가 불보살의 희생적 대자 대비의 정신을 체받아서 전 인류의 생활이 자연히 골라지고 그에 따라 개인도 좋아지리라. 네,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인데요. 그 핵심은 바로 예의와 배려가 아닐까요? 남의 이로움이 나의 이로움이 된다는 자리 이타의 가르침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 참교육을 실천하는 우리 배움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공부 음악으로 연주곡 학교에서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집안의 재산과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집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신앙적 의미로 보면 이것은 내가 가진 몸,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믿고 맡기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진 것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관리인인 셈인 것이죠.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거야라고 집착하지 않고 잃어버린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늘 너그럽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내가 잠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변을 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개신교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참 불교의 이 무소유 정신과도 이렇게 상통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믿고 맡기신 것이라고 보는 이 정신, 이 역할, 이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경영인, 2번 청지기. 1번 경영인, 2번 청지기입니다. 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래 공수거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도 바로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웃과 또 세상에 또 좋은 유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을 바로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환경운동에 많이 열심히 하시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인지, 또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양한 생각과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서로가 헐뜯지 말고 내 종교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이 됐으면 해요.
1: 우리나라에 여러 뭐 종교들이 있고 믿는 바가 다르지만 서로 기회만 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무엇보다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해야지 그게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종교는 그 근원에 가서는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간에 서로 싸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 마음들이 모여 종교를 만든 거 아닐까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다양한 마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은 카톨릭 신문 사설입니다. 제목은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입니다. 남북한이 서로를 향해 품은 불신과 적대감이 굳어지고 있다. 대화는 막히고 만남은 끊겼다. 불신과 적대감의 언어는 어느새 일상처럼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이 서로 다른 국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실도 깊이 우려스럽다.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전쟁을 통해 우리는 무기가 두려움만 키울 뿐 결코 평화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올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에서 김선태 주교는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호소했다. 이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감을 낮추며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 문제부터 마주하자는 요청이다. 경기도 파주에 묻힌 북한군 유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자는 제안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념과 정치가 가로막은 자리에 인간의 아픔을 먼저 어루만지는 것, 그것이 화해의 첫걸음이다. 최근 주교단이 판문점을 찾아 북녘을 향해 강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한 일은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평화는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복음의 명령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교황청 방문 중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희망을 말하며 불신에는 신뢰를, 분열에는 연대를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차례다. 평화를 위한 기도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남북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우리의 기도는 무기보다 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움을 내려놓게 하고 평화를 향해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결국 기도에서 시작된다.

네, 천주교 음악 사랑의 이삭 줍기가 부른 사랑하게 하소서 듣고 왔고요. 앞서 카톨릭 신문 사설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 멀게만 느껴집니다. 북한에선 연일 적대적인 언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종교인들이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하겠고 화해와 평화의 마음을 더 가져야 하겠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행동에 더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남과 북이 화해하지 않고 이렇게 단절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가장 크게 실천해야 할 사랑은 바로 화해와 용서 그리고 평화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중앙승가대 상담학 전공 교수인 손강숙 교수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한국 공교육에서의 학교 명상 시작이 반이다 입니다. 입시를 위한 경쟁, 휴대전화 사용의 증가,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에 둘러싸인 학생들은 지금 깊은 스트레스에 쌓여있다. 학생들이 사방을 둘러봐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한 발 늦어버린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스스로 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명상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출발한 사회정서학습은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헤쳐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운동이다. 한국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건강을 교육적으로 길러야 할 역량으로 보고 마음건강을 별도 영역으로 독립시킨 한국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는 미국의 틀과 구별되는 한국적 특징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사회정서 성장지원과를 신설하고 2025년부터 전국에 도입을 시작했으며 2027년 범사회적 완성형을 목표로 단계적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은 인천시 교육청이다. 알잘 딱셀, 알아서 잘 딱 맞게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체 개발한 사회정서학습 수업 길잡이는 뇌과학과 명상을 결합한 실천 지침서다. 핵심 프로그램인 마음 읽기 집중은 4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호흡 명상, 먹기 명상 등으로 자신의 마음과 접촉하고 2단계는 바디 스캔, 걷기 명상으로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3단계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4단계는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타인과 긍정적 유대감을 갖도록 한다. 교사는 아침 활동 시간, 수업 시간 전, 학생들이 흥분했을 때, 친구들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등 학교 생활 곳곳에서 이 명상법을 활용한다. 학년에 따라 이 명상 프로그램의 깊이와 방향이 다르다. 1, 2학년 등 저학년은 풍선 호흡, 건포도 먹기 명상처럼 언어로 설명하기보다 놀이와 감각으로 느끼게 한다. 집중 시간도 짧아 7분에서 10분짜리 활동이 중심이다. 3, 4학년 등 중학년은 더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게 한다. 종소리 명상, 하늘보기 명상, 감정 카드 놀이가 더해지고 동물 요가처럼 신체적 움직임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신경 가소성 개념도 2단계에 등장한다. 학생들은 뇌에 좋은 습관을 쌓으면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5, 6학년 등 고학년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건을 떠올려 생각, 감정, 신체 반응을 관찰하게 하고 흙탕물이 서서히 가라앉듯 감정이 스스로 잦아드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바로 그 잡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열린다.
흘러가는 감정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자기 인식이고 자기 관리이며 사회 정서 역량의 출발점이다. 수천 년 전 부처님이 발견한 마음의 진리가 오늘날 뇌과학의 언어로 번역되어 학교 교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학생들에게 명상을 통해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은 백년지 대계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그 씨앗이 자라 숲이 될 때 한국의 교실은 비로소 나 혼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진정한 배움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명상은 막 출항을 시작한 배와 같다. 입시라고 하는 거센 파도 속에서 암초를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배가 무사히 항구에 닿으려면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교육당국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한다.

불교음악 R&B 싱어즈가 부른 나를 보게 하소서를 듣고 왔습니다. 앞서 중앙승가대 상담학 전공 교수인 손강숙 교수님의 글 한국 공교육에서의 학교 명상 시작이 반이다를 전해드렸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살피고 챙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정말 중요하죠. 원불교에서 하는 마음 공부가 그렇고 불교에서 하는 선명상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교육,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의 수준에 맞게 명상을 잘 가르쳐서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더 화합을 잘하고 따뜻한 세상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원불교 방콕교당 최수진 교무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천열의 만보살의 시대입니다. 태국에서 교화를 시작하며 내가 받은 가장 큰 문화적 충격 중 하나는 깨달음에 대한 이해 차이다. 남방불교 전통 안에서는 25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유일무이한 완전한 깨달음의 존재로 존숭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에 비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수많은 부처와 보살 그리고 역사 속에 깨달은 스승들에 대해서는 신앙적 상징이나 이상적 존재로 이해하거나 때로는 부처님의 경지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태국의 여러 불교학자와 스님들 가운데 이러한 배타적 이해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깨달음을 특정 시대와 인물에게만 독점시키는 사고는 현대사회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만약 인간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이 없다면 수행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특정 종파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현대 불교가 직면한 과제를 보여준다. 깨달음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와 미래에도 열려있는 인간의 가능성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수행을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부처님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라는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승불교는 이러한 정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장했다. 불성 사상을 통해 모든 존재 안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음을 강조했고 보살 사상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넘어 모든 존재와 함께 성불할 수 있다는 길을 제시했다. 원불교는 바로 이러한 대승불교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종교라고 할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한 천열의 만보살 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불성을 자각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부처와 보살의 역할을 실천하는 시대를 뜻한다. 그렇다면 남방불교의 중심지인 태국에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원불교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는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전통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보완하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 남방불교는 부처님에 대한 존중과 계율 중심의 엄격한 수행 전통을 지켜왔다. 개인의 마음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수행 체계와 청정한 승가 전통은 현대 사회에도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한다. 반면 대승불교는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며 깨달음을 사회적 실천과 연결해왔다. 개인의 해탈을 넘어 모든 존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보살 정신은 오늘날 공동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원불교는 이 두 전통 사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개인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동시에 사은과 사막, 처처불상, 사사불공 등의 정신을 통해 깨달음을 생활 속 실천으로 확장하고 출가와 재가, 수행과 생활,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원불교의 존재는 단순히 또 하나의 종교가 추가되는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깨달음의 가능성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고 수행과 생활을 하나로 연결하며 종교 간 경쟁이 아닌
영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려는 실험이다. 천열의 만보살 시대는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서로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우리의 선택 속에서 시작된다.

원불교 창작성과 함께 열어가는 세상을 들으셨습니다. 자, 앞서 원불교 방콕교당 최수진 교부님의 글 찬열의 만보살 시대를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부처님을 숭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 부처님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은 앞으로 천열의 만보살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열애가 되고 누구나 다 보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들은 차고도 넘치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고 열려있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 부처님을 숭앙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 부처님의 인격을 이루고 또 그 부처의 삶을 살아가는 네, 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오겠습니다.

0: 목소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청지기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청지기라는 말, 개신교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한자로는 맡을 청, 지킬 지, 터 기자를 써서 집안의 재산과 살림을 대신 관리하던 집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종교를 떠나 우리 모두가 삶의 태도로 삼을 만한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청지기 정신의 출발점은 이 세상에 온전한 내 것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내가 가진 몸,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믿고 맡기신 것이라고 보는데요.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돌보고 관리하는 관리인인 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거야라고 하는 욕심과 이걸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을 갖게 되는데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면 삶이 한결 더 너그럽고 편안해집니다. 내가 본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청지기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기에 이를 꽁꽁 숨기지 않고 잘 활용해서 주변을 이롭게 만듭니다. 개신교의 청지기 정신은 단순히 잘 지키는 것을 넘어 나에게 맡겨진 재능과 물질로 세상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가꾸는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청지기 정신은 인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잠시 빌려 쓰는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아끼고 가꾸어 세상의 보탬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다짐입니다. 네, 오늘은 개신교에서 자주 쓰는 말 청지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불교의 무소유 정신과 상통하는 또 개신교의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뒷번호 2309 쓰시는 분 정답은 청지기입니다. 맞춰주셨고요. 선정희님도 직장에서 일 잘 마무리하고 퇴근하면서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이익이 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퇴근길에 저의 또 목소리를 들으면서 퇴근하니까 피곤한 것도 없어지는 것 같다고 또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는 문자를 주시니 제가 아주 감사하고 보람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개신교 음악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원 가는 길에 밥상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분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철 코어가 인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 제철 코어가 이제는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넘어서 이 풍경이나 장소로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요, 이 최근에는 주황색 꽃이 아주 무척이나 예쁜 꽃이죠. 능소화요. 이 능소화가 만개한 곳들을 찾아서 벚꽃놀이 가듯이 능소화 놀이를 즐긴다고 합니다. 아, 돌아보면 예쁜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참 많은 계절, 바로 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태현철이 불러줍니다. 사랑의 꽃.

0: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2M.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화요일 저녁이에요.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얼른 자리해 주십시오. 앞서 제가 제철 코어가 확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요즘 젊은 세대들 희한하죠. 그죠? 제철 코어에 대해서 다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철을 제대로 즐기는 것이 유행하는 현상, 이걸 제철 코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제철 코어가 봄철, 봄동이나 냉이처럼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넘어서서 이제는 특정 계절에 한정된 기간에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요. 요거는 그 계절이 지나가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런 풍경이라든지 장소로 그 의미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여름철을 대표하는 꽃 가운데 하나죠. 바로 능소화. 이 능소화가 가득 핀 그런 명소들을 찾는 젊은 층의 발걸음이 그렇게 많대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능소화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따라서 이렇게 주황빛 꽃을 가득 피워내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그런 예쁜 꽃이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한 집에 빌라인데 빌라 마당에서부터 능소화 넝크로 올라가갖고 3층 건물을 뒤덮은 그런 건물이 있는데 요즘 꽃이 펴가지고 엄청 예쁩니다. 이 능소화는요. 주황빛 꽃을 가득 피워내는 그런 예쁜 꽃이고요. 또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상징하는 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 내용도 참 이쁘고 좋네요. 이처럼 능소화 놀이도 좋고 또 아직은 선선한 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기도 딱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우리들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들 가득 찾아보시기를 바라면서요. 어디요? 그렇죠.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에서 여러분들과 2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 사운드 곡을 한 곡 준비해봤는데요. 영사운드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계절이죠. 노래 제목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다음 달 1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민등록과 홈택스 등 78개 대민 서비스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일시 중단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위택스, 지방재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세움터, 지방상수도 등 5개 시스템 서비스는 이번 주 금요일인 26일 오후 6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29일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또 주민등록, 세월행정시스템, 홈택스, 고향사랑이음,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등 54개 시스템은 다음 주 화요일인 30일 오후 6시부터 수요일인 다음 달 1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엔 서비스 중단 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정부 24 민원서류 발급 상위 50개 서비스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0종 가운데 주민등록, 세움터, 부동산종합공부, 위택스, 홈택스 등 5종을 제외한 나머지 15종은 중단 없이 운영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 부지를 화물차 공영 차고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번 협약에는 부산, 대전, 경기 양주, 경북 김천, 경남 창녕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며 도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차고지 조성 그리고 화물복지재단은 편의시설 설치를 담당합니다. 기존 화물차 공영 차고지 확충 사업은 지역 주민 반발과 지자체의 예산 부족, 복잡한 인허가 등으로 실제 준공까지 3년에서 4년이 소요됐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사업이 본격화하면 사업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되고 불법 주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지역은 따가운 햇볕 속에 더위가 이어졌죠. 내일도 중부지방은 비교적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지역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전주 18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7도, 대구는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인 모레는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갈 전망입니다.

박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쭉꽃 필 때면. 그리고 이어진 노래는 어제 월요일이죠. 어제 대구 남준호님이 청해 주신 우수 남진의 노래. 이 노래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하루 늦었지만 청해 주셨던 노래 챙겨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오늘 능사꽃 이야기 여러분들과 말씀드렸는데 능사 꽃이요. 아유, 꽃말도 되게 예쁘네요. 예. 꽃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림이 있다고요. 능소화가 명예, 영광, 뭐 기다림 그런 꽃말이 있다고 해요. 방현재님께서 예, 아까 우리 첫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렸잖아요. 태현철의 사랑의 꽃 들으시고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목소리 되게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데뷔 시에는 태현철로 데뷔를 했고요. 후에 뭐 현철과 벌떼들이라는 그런 그룹도 하셨고 나중에 이제 현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던 가수 현철의 젊었을 때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의 꽃. 이 노래는 윤용식이란 가수도 불렀는데 오늘 태현철, 현철의 원래 이름으로 활동했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방현재님도 아주 귀가 굉장히 밝으십니다. 네, 아름다운 인생. 또 이어가 볼까요? 전주에서 현동수님께서 오늘 밭에 나가서 모종 일하셨대요. 들깨 모종도 했고요. 옥수수 모종도 심고 왔습니다. 들깨하고 옥수수는 지금 심는 건가요? 저희는 들깨를 한 달 반, 두 달 전에 심은 것 같은데. 저 들깨 이 따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대구 최영아님의 신청곡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남정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혼자 가는 길.

우리 부산의 금채원 기사님이 이등서와 가요 옛날 과거 장원급제한 급제자한테 사람 머리에 이렇게 꼽아주던 꽃이 어사화가 능소화라고 알고 계신다고요. 아 그렇군요. 대단한 겁니다. 부산 은하수님도 한때는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능소화 꽃을 피해 다녔는데 다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2시간 함께 하시겠다고 부산 은하수님도 능소화 이야기와 함께 남산교의 동백꽃 피는 마을을 청해 주셨어요.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함께 하신 곡은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이었고요. 데이케어 센터에서 매일 함께 같이 하던 우리 어르신이 요양원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대요. 그 어르신과 같이 듣고 싶다고 지민구 님이 청해 주신 노래 들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연 전해드리고 또 추억의 노래들 신청곡들 띄워드리는 그런 옛가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하고 또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선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앤 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 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 제가 들꽃님 사연을 소개하면서 아는 지인분이 중남미 엘살바도르에 살고 계시는데 저희 아름다운 인생을 소개해서 방송을 듣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 카카오톡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시고 소개했었잖아요. 드디어 저희들에게 사연이 왔습니다. 근데요, 보내주신 그 카카오톡 사연이 저희 방송 끝나고 저녁 9시 14분 그리고 11시 56분 거진 12시가 돼서 문자가 왔거든요. 근데 요 시간은 방송은 끝났지만 현지 시각으로 보면 한 6시 정도쯤에 새벽 그러니까 그랬는데요. 오늘도 또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보내주신 사연을 어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닉네임이 이렇습니다. 한 줌의 미랄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엘살바도르에서 거주하는 강태용이라고 합니다. 원음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 원음방송 아름다운 인생 프로그램 제작에 노력하시는 진행자님과 제작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찬사를 보내드리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원음방송 아름다운 인생에 찾아오기까지 도와준 본인의 동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중하고 고귀한 여동생 들꽃 아우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표의도 전하고자 합니다. 덕분에 오늘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혜로운 은혜와 더불어 무탈하고 행복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는 그 길 위에 행복과 배려가 넘치는 축복받는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강태용 드림.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지금 듣고 계신다고 조금 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사연과 신청곡을 주셨거든요. 바로 배호의 두메상꺼를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듣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환영의 박수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듣고님도 잘해하고 계세요. 엘살바도르에서 혹시 사연이 들어왔나요? 이렇게 궁금한 문자 주셨는데 너무 반갑게 만났고요.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2시간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시원하게 살맛 나는 하루였어요. 저녁에는 좀 쌀쌀하기까지 하네요. 모든 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아름다운 동행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그러면 배호의 두메상골 또 우리 들꽃님이 청해 주신 조미미의 삼다더 소식 이어집니다.

우리 엘살바도르에서 찾아오신 우리 애청자님을 환영하는 검은 그림자님 김해에서 축하드립니다. 해외에서도 인정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해주셨고요. 또 부산 은하수님도 와 우리 어느 방송 아름다운 인생 글로벌 방송이에요 해주셨고 구경옥님도 중남미 새싹번님 많이 환영합니다. 웰컴이에요. 부산의 왕 애청자님 들꽃님 아인을 사랑하는 정성에 아름다운 인생이 타국에까지 전파가 된다니 참 흐뭇합니다. 모두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아,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아름다운 인생 덕분에 프로그램이 너무 튼튼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자리를 잡아서 기쁩니다. 그리고 또 애청자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사연들도 프로그램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인천 부평에서 말고노스님께서 노래에 얽힌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주셨잖아요. 오늘도 마포종촌에 얽힌 이야기를 그 노래 그 사연 이렇게 긴 사연을 정성껏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하고 음악 드릴게요. 마포종점 작사는 정두수 작곡 박준석 노래는 은방울자매 1960년대 마포종점 부근에 살던 시인이자 작사가였던 정두수님은 자주 찾던 마포 설렁탕집 주인으로부터 마포 종점에 살던 두 연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두 연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마포 종점 부근의 허름한 집에 사글새빵을 얻었다. 남자는 박사 코스를 밟으려 밤잠을 설치며 대학 연구실이나 대학 강사로 또 가정교사로 악착같이 생활비를 벌었다. 여자도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가정살림에 보탰다. 신혼생활은 소꿉살림처럼 아기자기했다. 세월은 흘러 남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공부하던 중 그만 너무 과로를 한 나머지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만 생을 마감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여인은 늦은 밤이 되면 신혼초 사글새빵 시절처럼 마포종점에 나갔다. 그곳을 미친 듯 배회하며 남편을 기다렸지만 한 번 떠나간 남편이 돌아올 일은 만무했다. 결국 그 여인은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다가 언젠가부터는 마포종점에서 보이지 않았다. 1966년 여름 작사가 정두수는 구준비를 맞으며 마포 전차 종점에 나가 마지막 전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밤잠을 설치면서 애절한 두 연인의 사랑을 담은 마포 종점 노래시를 썼다. 정두수 저서 노래 따라 삼천리에서 발췌했고요. 1968년 11월 30일 서울의 전차 운행은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 맑은 호수님의 멋진 글과 음방울 자매 마포종점 들으셨고요. 이어진 노래는 구하바님이 정해주신 여운의 방랑삼천리였습니다. 벌써 2부가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3부에서 예가요 101장으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2부 끝곡은 인천 오라방님이 와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야유회 갔는데 다리 붉게 물들다는 자월도라고요. 인천에 있는 섬인데 이름이 너무 예쁘죠. 좋은 추억을 남기셨대요. 아, 네. 인천 오랑방님의 신청곡 박상규의 친구야 친구 전해드립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수십 년간 독실한 신을 바치고 특기 좌손 공부에 전력하더니 차차 정신이 맑아져서 선님의 내왕할 것과 비 오고 그칠 것을 미리 아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수행하는 도중에 혹 반딧불같이 나타나는 허령에 불과하나니 그대는 정신을 차려 그 마음을 제거하라. 만일 그것에 낙을 붙이면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사도에 떨어져서 아수라의 유가 되기 쉽나니 어찌 정법 문하에 그런 것을 용납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원음방송국 앞을 지나갑니다. 남부순환로를 거쳐서요. 군포시 3번동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방송국 건물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아, 지금은요. 마포정점 노래가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옛가요 백일장.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아무 상관이 없죠. 나만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뽐내는 시간, 옛가요 백일장 시간입니다. 아, 옛가요 백일장에서는요, 주어진 시제에 맞춰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지어주시는 겁니다. 말이 안 돼도 괜찮고요. 그렇죠. 기발하고 재미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제를 좀 발표하도록 할게요. 앞서 오프닝에서 능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능소화에 관련된 사연도 많이 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능소화라는 이름은 하늘을 능가하는 꽃이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 덩굴을 뻗으면서 높은 곳을 향해 당당하게 피어나는 모습과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구나 싶어요. 또 과거에는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양반꽃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우리 애청자 금치영 기사님이 어사화가 능소화예요 라고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은 양반꽃으로 불렸던 그 시절의 능소화를 상상하면서 양반으로 이행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 천천히 양반 이행시를 좀 지어주시고요. 노래 듣기 전에 능소화 관련된 문자를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전주에 계신 현동수님은 능소화가 꽃도 이쁘고 좋은데 너무 빨리 져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경수님께서는 남양주 다산동에 살고 계세요. 능소화는 기생꽃이라고도 해요. 꽃가루에 눈이 먼다고 전에 많이 걱정도 하곤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또 그렇게 판명됐다고 그러죠. 또 외유내강님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했던 꽃이 능소화라고요. 어머님의 50주기 기일이 다가옵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해주셨고, 우리 왕애청장님도 능소화 사연을 주셨어요. 니엇니엇 해지는 늦은 저녁에 어느 집 담장에 흐드러지게 핀 능소화 꽃송이가 여름에 자태를 뽐내고 있는 여유로운 저녁입니다. 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양반꽃으로 불렸던 그 시절 능소화를 상상하면서 오늘 시제는 양반입니다. 양반 이행시입니다. 참여하실 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천천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옛가요 101장 오늘의 시제는 양반입니다.

예가요 101장 참여하시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을 청해 주신 왕애청자님은 오늘 저녁 메뉴는 민어 조림이에요. 새송이 버섯을 숭덩숭덩 썰어놓고 칼칼한 맛에 청양고추 썰어놓은 민어 조림으로 소박한 식탁의 행복을 느끼는 저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입에서 침이 고입니다. 우리 변산 민호님, 고택에서 지금 이야기를 주셨어요. 항상 이맘때 되면 대문 앞 텃밭에 심어놓은 열무를 뽑아다가 장독에 있는 학독에 고추를 쓱쓱 갈아서 끈을 달아 매 김치통을 우물에 담가놓죠. 그리고 꺼내 고추장 참기름 넣고 쓱쓱 비벼 먹곤 했는데 올해도 엄마가 담가준 열무김치를 우물에 담가놨습니다. 그 맛이요.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맛이 있어서 우물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박인희의 모닥불 청해 주시면서 고택의 풍경을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 우물 없앴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냥 지켜놓길 잘하셨죠? 잘했습니다. 세 번째 곡은 바니걸스의 파도예요. 두 분이 청해 주셨어요. 도선여객 박병로 기사님이 동료 기사님의 신청곡이라고 하면서 파도를 청해 주셨고요. 근데 가수 이름을 주시려 않아서 그냥 저희가 파도 중에 네, 한 곡 했습니다. 예. 해변의 여인은 남양주 이경수 님도 청해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경옥 님이 또 파도를 청해 주셨는데요. 예, 구경옥 님은 정열의 계절이 무르익어가는 여름, 젊음의 계절 참 좋아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곡의 노래를 같이 들으셨고요. 오늘 예가요 101장 시제가 양반입니다. 양반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낮에는 유튜브로 깐소네어 상송을 들었고요. 예초을 떠올려 미소도 짓고 눈물도 글썽이며 때로는 한방 웃음으로 음악에 취하며 북과 함께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을까 봐 잠시 접어뒀던 색소폰을 접했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나이 들어감을 느낍니다. 저녁엔 아름다운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또 한번 미소를 지어보며 때론 눈을 지그시 감으며 노래에 취해봅니다. 노래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죠. 꿈 많던 시절 청운의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나 즐겨 불렀던 그리고 친구들이 신랑 달아 먹는다고 발목 묶어놓고 부르라고 했었던 그 노래 한복남의 엽전 열단양을 신청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한재한님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졌습니다. 옛가요 백일장 우리 3부에서 열심히 열띤 여러분들의 사연을 주셨는데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옛가요 백일장 장원을 뽑도록 할 거예요. 오늘 옛가요 백일장 시제는 양반이고요. 3부 마무리곡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작품 몇 작품만 좀 둘러보고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대한님께서 양지발은 담장 밑에 겨울 동안 모여 놀았었지 반들반들 이마가 햇볕에 타들어가도록 그래요. 양지발은 골목길의 풍경을 주셨고요. 또 검은 그림자님도요. 양손을 곱게 모아서 막 비비세요. 그리고 눈에 살포시 갖다 대시면 반짝반짝 눈이 된답니다. 오, 눈이 그렇게 부드럽고 시원해지는가 보죠.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또 대구 최영아님은 양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 싶고 반듯한 마음가짐이면 더욱 좋겠죠. 한 분만 더요. 주순이님 대구에 양쪽으로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잇몸이 좋지 않아 반쪽으로 씹어 먹어서 영 불편해서 짜증나요. 이렇게 이행시 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옛가요 백일장 양반 이행시 기다리면서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의 손대식님이 청해 주신 이동곤의 고향의 모정 듣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선 결제식에 설법하시기를 내 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이 위한다는 말이 있나니 자신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들여 불공하라.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 바 이 두 가지가 쌍전하여야 하지만은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되나니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곧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13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안다성의 사랑이 메아리 칠 때 전주현 동수님의 신청곡으로 여러분과 같이 감상했고요. 자, 3부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옛가요 백일장 많은 오늘 작품들이 저희 아름다운 인생 문자창으로 올라왔는데요. 장원급제 선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작품을 좀 쭉 한번 전시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감상하시고 예,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성님 경동시장에 계신다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양손을 잡고 평화롭게 반반씩 양보하며 베풀고 아름답게 살아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검나비님 최강철님이시네요. 양심껏 살다 보면 반드시 하늘이 돕습니다. 오, 맞는 말씀이세요. 또 말그노스님 양손을 들고 손뼉치며 환영합니다. 반가운 새손님이 아름다운 인생에 오신 것을. 그쵸, 엘살바도르에서 우리 강태형님 새 식구가 되셨죠.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삼성동의 나소연님 인기 코너예요 이행시 하시면서 양력으로 오늘은 6월 24일 반듯하게 성장한 사랑하는 아들이 귀빠진 날이구먼요.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경기도 시흥에서 한재현님 양복 입고 첫 출근 그때가 좋았죠. 반겨주던 퇴근길에 아내 17년 전 일이 되었네요. 세월 참 빠르지요. 네, 교편 생활 우리 선생님이셨어요. 한치현 네, 청취자님 옛날 생각 주셨고요. 그리고 또 대구의 최송아님 양손에 가득히 행복을 담고 반기는 사람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사연을 주셨어요. 오늘 새싹 문자 피우시면서 와주신 뒷번호 7203 청취자십니다. 양말은 늘 밖에 외출 시에 꼭 신고 다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양말의 반쪽이 안 보여서 자꾸 찾게 되는 습관이 있네요. 이렇게 또 사연 주셨고요. 그리고 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남양주 다산동의 이경수님. 양귀비꽃이 예쁘다 해도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지 반드시 피어있는 능소와 그 자태가 당태종 이세민도 울고 가리라. 오, 네, 이거 시조 같아요. 시조.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서 김운견님, 운겸님. 양푼에 열무김치 넣고 콩보리밥 쓱쓱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이면 만족하던 시절이 그립네요.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둘러봅니다. 뒷번호 5692 쓰시는 청취자님이십니다. 양파를 엄청 좋아해서 매일매일 반쪽씩 잘라서 각종 국으로도 먹고 믹서기에 갈아서 양파 해독 주스로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뒷번호 7203 쓰시는데 오늘 역시 새싹 문자로 처음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은 냄비로 먹는 라면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라면 한 봉지에 면을 반으로 쪼갠 뒤에 넣어 끓여 먹으면 꿀맛이죠. 네, 맛있죠. 부산 개인택시 금치원 기사님 양말이 구멍나 잠 못 자도 즐거운 마음으로 피곤한 줄 모르시고 꿰매어 주시던 그 어머니 반드시 이 밤 꿈에라도 보여주시오면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리운 어머님 네 말씀을 주셨고요. 양팔 벌려 안아주시던 어머님 반가운 능소화 필 때 생신 능소화는 피었건만 어머님은 아니 계시네. 역시 뒷번호 4580 새싹 문자로 찾아주신 처음 와주신 고마운 청취자십니다. 그리고 서울 신림동의 하운님 양손 주먹 쥐고 태어난 대안의 사내들아 반쪽 만나 아들 딸 낳고 사랑하며 살아보자. 늘 방송 잘 듣고 있다고 덧붙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 관악구 삼성동 박은자님 것까지
한 편 더 소개할게요. 양푼에 밥을 비벼 맛있게 먹고 양치질 반들반들 치아를 닦고 잠을 자요. 유치원 같아요. 유치원생 같아요. 고맙습니다. 야, 오늘 여러분들 작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다 소개를 못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제는 장원급제 선정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두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원에 뽑히신 분은 분당의 겁나비 최강철님 그리고 남양주 다산동의 이경수님 축하드립니다. 분당의 겁나비 최강철님 그리고 남양주 다산동의 이경수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하고는 노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숙의 성류의 계절을 청해 주신 대구의 우리 주순이님의 신청곡과 사연입니다. 나의 친구 아임방송 사랑합니다. 요즘 대구는 날씨가 완전 가을 같아요. 아파트 산책길을 돌면서 듣고 있어요. 이렇게 사연과 함께 청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노래 한 곡 더 있습니다. 가시도친 장미님 이수미의 밤에 우는 새 청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인생에 늘 든든하게 자리해 주시고 사랑을 듬뿍 쏟아주시는 고마운 애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대구 북구 윤영주님, 대구는 오늘 바람이 시원했어요.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오늘도 2시간 편안하게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고 계시고요. 또 구파발 우리 김용풍 기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집은 아직도 장미가 만발이에요. 두둥실 좋아요. 장미꽃 피어있는 집안 전경과 그 은퇴하시면서 예편하시면서 찍은 사진이죠. 와, 훈장 이렇게 받으신 훈장 이렇게 탁 가슴에 달고 사진 찍으셨는데 너무 멋지시고 미남이십니다. 충성. 예. 존경합니다. 정말 구파발 김윤풍 기사님. 부산에 이상근님도 함께 계세요. 바람 불어 좋은 날, 이 말이 딱 어울리는 날이었어요. 종일 시원한 상태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 흘리지 않고 하루를 무사히 넘긴 고마울 따름입니다 해주셨고요. 대구의 김동식님, 여기 날씨는 하늘에 구름도 잔뜩 껴있고요. 바람도 불고 마치 가을 저녁 같아요. 짧은 옷을 입고 있는데 추위가 느껴집니다. 어릴 적 듣던 추억의 옛 노래 잘 듣고 계신데요. 또 대구 북구 서하정님도 대구는 바람이 시원해서 참 좋았다고, 오늘 큰딸이 온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시다고. 어우, 즐거운 만남, 행복한 저녁 식사 하시기를 바라고요. 관악구 민신기님도 잘 듣고 계신다고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매호동 가로수님, 김성봉님도 함께해 주고 계세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성북동의 배영준님도 사연과 함께 신청곡 주셨습니다. 이별의 종착역을 청해 주셨는데요. 6월도 벌써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것이 이제는 정말 실감납니다. 세월이 너무 야속해요. 하지만 영원한 친구 아인이 있어서 오늘은 든든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덕분에 퇴근길 막힘없이 즐겁게 무사히 3분 도착했습니다. 저는 3번에 사는 곽윤규입니다. 아까 뒷번호 3529 쓰신다고 그러셨죠? 이제 성함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곽윤규님, 제가 성함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 행복한 슈퍼우먼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강남의 서풍구님도 즐겁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삼성동의 나소연님은 아드님 생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생일이라서 케이크를 사서 집에 가는 길에 변함없이 추억의 옛가요 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와, 케이크까지 엄마가 이제 사가지고 가시고 아드님과 행복하게 케이크도 자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노래 듣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짧게 느껴지는 2시간이 됐네요.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태백님이 청해 주신 최정자의 천연옹군 전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통기타 라이브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또는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0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저마다의 순서가 있더라고요. 기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남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해야 할 일을 제때, 제 순서에 맞게 해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요즘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일들을 그 순서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소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겠죠. 단순한 말씀 같지만 되새길수록 묵직하게 와닿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오늘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성가 80장 세상에 내 한 몸이, 성가 78장 공부와 사업 중에,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

가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일인데도 결과가 영 시원치 않을 때 말이에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가 부족했거나 다른 곳에 신경을 쏟다가 정작 중요한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야만 하는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니까 정작 쉬고 싶을 때도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이 하고 싶은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지를요. 해야만 하는 일을 먼저 챙기고 여유가 생기면 미리 준비해두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해야 할 일에도 충분히 집중할 수 있고 쉴 때도 진짜로 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이 군자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겠습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응준 교무의 빈손으로 왔다가, 전낙원의 나의 기도, 졸 오스트로포의 아이리스를 위해.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다. 군자는 크고 중요한 일을 먼저 챙깁니다. 반면 소인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욕심을 먼저 채우다가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죠. 밥 먹는 것처럼 당장 하고 싶은 일에 먼저 손이 가다 보면 정작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일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그 다음에, 이 작은 순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군자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성하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하겠습니다.
1: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여기 하열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 저건 나는 감히 못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공부하는 걸 끊어. 안 해. 그렇게 하면 비록 수급에 선한근이라는 건 불법을 공부했고 불법을 좋아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있을지라도 비록 좀 금단직으로 금생에 끊은 아까 여기서 하열한 걸 달게 받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하고 닥지 아니해. 그래서 이것이 끊은 거야. 금생에 끊어버렸어. 끊어진 이유로 이거 연고 이유 그런 이유로 그런 사연으로 이 미자는 더욱 미자네요. 더욱 채 더욱 있어 멋이 그 어려움이 어려울 난자 그 어려움이 더 많이 생겨. 왜 내가 성근을 많이 가지고 있대도 안 닿기 때문에 금생에 끊어버리니까 그 어려움이 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 그 마음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이것이 더 커져. 이 세상은요 작은 것이 커져요. 좋은 것도 공부를 하면 커지고 이게 선근을 키우면 다른 것은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더라도 잠깐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금생에 선근을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것이 더 선근을 갖기가 더 어려워진다. 왜 그러냐면 전전원인이라. 이게 저는 펼전자예요. 이건 궁굴전자. 그 마음이 내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 펴져가지고 이게 자꾸 어려운 마음이 커져. 궁굴어서. 궁굴은 게 커진다네. 그래서 자꾸 멀어져 버려. 근데 선근이 있어서 선근이 커지면 좋지 않은 마음이 없어지고 좋지 않은 마음이 자꾸 커지면 저렇게 선근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이 자꾸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펴서 궁그러져서 멀어져 버려요. 무엇이 내가 닦지 않는 마음 때문에 금년에 끊어서 금생에 끊어서 그게 더 어려워져가지고 어려운 마음이 또 펴져 또 어려워 또 힘들어 그게 또 힘들고 어렵고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제 무엇이 어려워지고 가냐면 내가 수승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멀어져 가버려. 멀 원자 이건 멀어진다. 멀 원. 멀어져 버린다. 이 세상의 원리가 작은 것이 커지는데 아까 얘기대로 은행에 저축한 것도 커지고 부채도 커져. 잘못된 생각도 가질수록 커져. 좋은 생각도 가질수록 커져.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미리 가져가지고 키워놓으면 잘못된 생각 잘 안 나와져. 잘 안 나와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 금기도 보소인된 불가 공수 이환이니 일실일인신이며 하면 만검 난복이라 청수신지하다. 이제금자 이제 지금 이미기자 이미기자 도달하다 도달 도착 도달하다 보물 보배부자 아니에요 보배 보물 장소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했어. 금생에 지금 막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 이미 도달했어. 이미. 지금 이전에 이미. 불가 공수 이완하라. 가히 하지 마라. 공수. 이거는 빈손. 빌공자 손수자야. 손수자. 빌공자. 돌아올 환. 가히 빈손으로 돌아오지 마라. 내가 지금 금생에 태어나서 그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 그럼 보물을 가지고 와야지. 보물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돌아오지 마라. 빈손으로 보물을 반드시 한 나라도 반절이라도 쥐고 와야지. 빈손으로 돌아오지 마라.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건 아까 금강경의 법문 성인들의 법문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금강경의 사국에나 법문이나 수신결의 법문이나 대동사님 법문이나 법문을 내가 받아들여. 그러면 그것이, 그것을 신앙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믿고 해서 아까 신의 수지 했잖아요. 신의 수지. 부처님 말씀, 대종사님 말씀, 성자의 말씀, 보조국세 말씀을 믿고 알고 받아 지켰어. 그런, 그렇게 하면 그것이 큰 보배가, 그거를 그렇게 믿고 받아 지키는 사람이 희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몇 없으니까, 그냥 가졌으니까, 그것이 가진 자리가 뭐냐면 보소라고 보신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너는 이걸 했잖냐. 그것을 법문을 받들고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반향의 정인이, 바른, 올바른 종자. 종자인데, 그 반향의 좋은 종자 앞에 다다랐으니까, 거기서 그 종자를 쌍을 틔우고 키울 길러야 되지, 빈손으로 돌아오지 말라. 한 번 일을 실자, 일을. 사람의 몸을 한 번 잃어버리면, 사람 몸. 여기 사람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 그랬죠. 누구나 보통 사람, 보통 명사. 한 번 잃어버리면, 사람 몸을 한번 잃어버리면 빈손으로 오면 사람 몸을 잃어버리는 게 부처님 말, 성인의 말씀을 한번 잃어버리면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살다 보면 자연히 그 육도윤회 할 때 사람이 두 번째잖아요. 육도윤회 중에 두 번째잖아요. 근데 여기서 잃어버리면 만겁에 나누라. 이 겁이 있잖아요. 아까 겁. 예, 겁 말씀드렸죠. 그렇게 예, 그런 시간이 만겁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시간 동안에 돌아오기가 어렵다. 한 생, 한 겁 정도가 아니라 만 겁을 통해서도 돌아오기가 어렵다. 한 번 몸을 잃고 나면, 한 번 사람 몸을 잃고 나면, 아까 육도윤회 중에 사람이 두 번째잖아요. 천상. 그 다음 인도. 네 개가 수라, 아귀, 축생, 지옥. 네 개잖아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서 한 번 이리 가버렸어요. 이리 가버리면, 이 속에서 사람 몸 받아서 다시 오기는 만겁을 통해서도 회복하기 어렵다. 역겁 나누라고 했는데 굉장히 역겁 나누, 많은 겁을 통해 못 나오는데 제가 금생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를 실력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서울대학을 가고 싶다 마음을 내서 얼마를 공부해 서울대학을 하겠어요. 얼마를 공부해야 금생에는 못 가요. 제가 서울대학을.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뭐 1, 2년 공부해가지고 들어갈 때가 아닌 것 같아. 사람 몸 받기도 한두 생 공부해 사람 몸 못 받아요. 인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또 사람 몸 받아서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제대로 졸업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어멍기를 한번 가면 중고등학교 졸업장 받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데 돌아와서 계속 공부해야 대단히 왜 한 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1년 계속 다니, 2년 계속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저는 제대로 졸업은 했잖아요. 근데 한 번 거기 미끄러지면 졸업장도 받기가 어려워. 자, 더 미끄러지고 어디로 가요? 교도소로 가면. 교도소에 가니까 제가, 저는 교도소 법회를 한번 제가 가봤는데 남자들은 몸 좋고 체격 좋은 사람 거가, 그 사람 다 거가 있는 것 같아요. 힘을 쓰니까 힘써서 남한테 이렇게 맞은 사람은 거기 안 들어간데 때린 사람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힘, 몸 좋고 그런 사람은 거기가 다 있어요. 그 힘쓰고 힘쓴 사람이 어울려 다니다가. 그럼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별을 별 단다고도 한번 갔다 오면 두 개, 세 개 달기는 쉬어도 하나의 별을 놓치고 놓고 바로 본 마음을 본 생각으로 돌아가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중고등학교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다르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서 집에서 공부해서 그거 검정고시 받아 들어간 사람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부가 싫고 하기 싫고 그래서 온 사람은 다시 잘나서 졸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아까 교도소가 대단히 그래서 현실에서도 제대로 자기 몸을 자기 위치를 제대로 가기가 대단히 어려워. 대단히 어려워. 근데 사람 몸을 육두윤회 사람 몸을 버리고 여기 네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곳에서 놀기가 쉽지 여기서 이리 돌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워. 만겁 난,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는데 자녀들이 안 하면은 많이 꾸중을 하잖아요. 그 내가 부모가 의사라고 안 해서 또 의사시키고 싶고 이런 것이 대단히 그때 그것을 놓치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보물 앞에 갔는데, 보수 앞에 갔는데 못 오가면 다시 만나기는 그 보물 앞에 만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근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 마음에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뭐 지금 조금 논다고 해서 다음에 뭐 좋은데 못 가, 내 걱정도 마라, 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부모님 볼 때는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대단히 할 수는 있지만 대단히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 아는 게. 그래서 사람 몸을 잃으면 다시 사람 몸 밖에 어렵다는 거를 육도윤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육도윤회를 알기는 굉장히, 저도 지금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과를 배울 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안 되냐고 그 이해가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그것을 이해한다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육도로 가기 때문에 마음을 도로 회복해서 두 번째 자리인 인도까지 오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겁을 통해서도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만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청한다. 이게 청할 청자예요. 원한, 청할 청자. 간절히 청한, 원한다 이런 뜻이죠. 모름지기. 모름지기 수. 이게 삼갈신자예요. 삼가. 삼갈신은 그렇게 하지 마. 삼가해라. 조심해라. 그런 뜻이. 그러니까 출가의 신법이 신기톡.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해라. 홀로 있을 때 몸을 함부로 돌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처럼 몸을 조심해라. 그런 뜻인데, 이것이 출가의 신법이래요. 그래서 무시부처로 어느 곳에서나 자기 몸을 단정하게 본심을 잘 지키는 것인데, 그런 삼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삼가할지하다. 역겁을, 만겁을 통해서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이제 모름지기 삼가하다. 기우지자 지기 보수하고 반불구지하여 장원고빈일이요 야격획보인된 방아피랑이니라. 예. 예, 어찌 기, 어찌. 어찌 지혜를 아는 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유지, 이 지혜가 있는 자는, 이게 지혜는 그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 그 보소를 아는 지혜를 가진 자. 보소. 그 보배로움을 있는 곳을 아는 지혜자. 그러니까 보배로운 곳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지혜자예요. 지혜. 지식은 다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근본의 자리를, 또 부처님의 금강경의 도리를, 또 성자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참 좋다. 그 마음을 내는 희귀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것이 참 보배로운 곳이다. 이 법문이 참 보배로운 법이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가 어찌 도리여, 반 도리여 구하지 아니하냐. 아니 그것이 보배로운 자리가 부처님 법문이 좋다. 그 마음 낸 자잖아, 희유한 자야. 한번 받들고 마음의 근본 자리랄지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이 참 좋다. 아이 법문이 참 좋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낸 자, 그렇게 희유한 생각을 낸 자가 그것이 보배로운 것을 알았는데 어째 그 보배를 구하지 아니하고 길게 길장자 길 원 원망하고 외롭고 이건 비난 가난 구에 구하지 아니하고 길게 원망스럽게 또 외롭고 가난한 비난한 자리에 그렇게 살고 있으랴. 이게 이 보배를 구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보배? 부처님의 법문 말씀이 귀하고 부처님 법문 말씀이 옳고 그게 영원한 행복이고 그렇게 가는 게 영원한 극락이고 그게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낙원이고. 근데 그 낙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낙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낙은 정당한 낙하고 부정당한 낙이 있어요. 낙 중에서도, 고 중에서도 정당한 고하고 부정당한 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을, 극락을 가는 것은 정당한 낙과 정당한 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와 낙을 넘어선 자리라고 그러는데, 낙원을 반대는 부정당한, 부정당한 나가고 부정당한 고를 갖는 것이 낙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락을 넘어 정당한 고는 받는 것이, 그래서 규칙생활도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규칙생활 하는 게 정당한 고예요. 정당한 고.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은 정당한 고를, 정당한 고를 수용하지 못하면 원망스럽고 외롭고 비난한 가난한 자리에 가요. 그것을 길게 사는 길이에요. 길게, 우리가 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는데, 길게 원망스럽고 외롭고 가난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하고자 할 욕이에요. 하고자 할 욕은 여기 마음심이 없는 것이고, 마음심이 있는 것은 욕심욕이에요. 여기는 마음심이 없으니까 하고자 할 욕이에요. 획보, 이건 얻을 획자예요. 얻을 획. 획득하다, 보배. 보배를 얻고자 하거든. 만약에, 만약에 원망스럽고 외롭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한 보배를 얻고자 하거든. 자, 방아피랑 노을빵 아래로 놓아버리라. 피, 이거는 가죽, 이거는 주머니, 주머니낭. 이제 이 한마디에 다 들었습니다. 만약에 길게 외롭고 그렇지 아니하고 길게 행복한 보배를 얻고 싶거든 방아피랑하라. 가죽 주머니, 이게 피랑은 가죽 주머니. 우리 인간 몸을, 인간 몸을 가죽 주머니라고 표현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 몸이 피부가, 겉이 피부가 다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겉에 있는 피부, 그 몸을 싸고 있는 모든 주머니. 그래서 우리 가죽, 사람은 가죽 주머니로 싸 있는 것인데, 이 가죽 주머니를 버려라. 그러니까 뭘 버려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고 또 아상, 아상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집착, 이것이 가죽 주머니. 가죽, 우리 인간의 몸을 가죽 주머니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아피랑이 이것이 의두고 화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상, 보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보배? 영원한, 영원한 극락, 영원한 행복. 아까 말씀드린 정당한 고, 정당한 락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보배를 얻고자 하면 아상을 놓고 개인적인 욕심을 놓고 이기심을 놓고 집착을 놔라. 이렇게 하면 보배를 얻는다. 근데 우리가 나라는 상하고 내 가족이라는 욕심, 또 이제 가족이라는 집착, 아상, 이것 때문에 마음의 원래 자리에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육신을 벗어난 것이 마음이, 육신에 담겨 있는 마음이기도 하고 육신을 벗어나는 마음인데, 이제 우리가 이 그 왜 근본 마음 자리 분별, 우리 이제 우리는 원불교 공부를 했으니까 정신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 가는데,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는 원인은 분별성과 주착심이겠다.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으면 정신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품을 잘해. 그래서 내 마음의 근본 자리를 가는데 부족한 것이 분별성과 주착심이에요. 내 마음 본래 자리를 보고 그대로 실행하고 사느면 그것이 이제 마음 부처를 찾는 길이고 마음 부처를 회복하는 길인데, 그걸 못하는 것은 아상, 욕심, 이기심, 집착인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상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부심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집착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를 갖고 공부하는 것인가, 이것이 구별이 참, 그것이 이제 분별성과 주착심을 찾는 길이에요. 결국 이제 우리의 정신을 회복하고 성품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보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보물은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교 동기에도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가면 모든 물질을, 노예성을 벗어나서 영원한 극락을 간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가죽 주머니인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욕심을 놓아야 되고, 내 가족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가족에 대한 애착, 탐착, 이런 것들 놓는 것이니까, 방아피랑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분별해서 주착심하고, 근데 정말로 내 몸을 가지고, 내 몸을 갖지 않으면 공부도 못 하잖아요. 내 몸을 가졌는데 내 몸을 놓고 공부한다는 것, 유아무의 자리, 유아무가 구공인 자리, 구조관 자리, 그런 자리, 같은 자리 같아요. 그래서 방아피랑이나 유아무기가 90이나 90 자리나 나와 너를 구별하는 자리나 분별성과 주착심을 가져야 공부를 하고 공부 아닌 마음도 구별하는 거야. 정당한 고와 정당한 낙을 구별하고 부정당한 고와 부정당한 낙을 구별하는 것도 분별성입니다. 근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를 분별성을 놓고 주착심을 놓는 정신의 자리하고 거기서 나와지는 분별로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과 영원한 고락과 일시적인 고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죽이 있어야 돼. 사람 몸 육신이 있어야 공부도 하는데 육신을 가져야 사람 몸 받아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들도 천상계 오래 있으면 그 인연을 또 못 만나기 때문에 오래 있다가도 인연을 만나서 공부해야 돼. 다시 내려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죽 주머니를 가져야 공부를 하고 어디까지가 가죽 주머니고 어디까지 육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디까지가 인연을 맺고 공부를 하는 것인가는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심기를 하는데 자성문정회와 수상문정회는 그 길을 닦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심기를은 처음 시작할 때 모든 벌레에서 벗어나는 길, 모든 그 어려움과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음의 부처를 찾고 마음을 찾는 길밖에 없다. 근데 마음을 찾는 길은 근데 육신을 또 가지고 해야 되니까 갔는데 그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육신을 놓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소에 돌아가고 보소에 도달해서 공부를 하면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수승 화강 드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그 기운이 서늘하고 맑으며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는 동시에 그 기운이 덥고 탁하나니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잔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재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넝쿨장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하루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시더니 조금 후에 그 제자가 다시 오자 바로 자비하신 성 안으로 대하시는지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여쭈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그가 갖고 있던 삿된 마음을 부수기 위하여 그러하였고 이제는 그가 돌이킨 바른 마음을 북돋기 위하여 이러하노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롭지 못한 말로써 사람의 철륜을 끊는 것은 곧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파괴하는 큰 죄가 되며 고의로나 또는 무의식 중일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지 못한 말을 함부로 전하여 서로 원망과 원수가 나게 한다면 그 죄가 심히 큰 것이니 방편이나 사실을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말을 잘 연락시켜서 종내에 있던 원망과 원수라도 풀리게 하며 옳은 일에는 상대로 하여금 매양 발심이 나게 하고 그 잘한 일을 추진해 주는 것이 곧 사람의 정신을 향상시키는 참다운 예가 되고 좋은 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7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블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블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보배가 있다. 옥으로도 못 견줄, 금으로도 못 견줄. 무슨 보배인고? 평생 닦은 덕이요. 최후 일념 맑은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2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않는 죄를 받지 않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4장 법문입니다.

0: 좋다.
1: Just turn it up. That's right.

Bye.

0: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1: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오로지 그대 생각이죠. 나만이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 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흥편 29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본래 재질이 둔하고 또 공부해온 시일이 아직 짧아서 성취의 기한이 아득한 것 같사오니 어찌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나 시일의 장단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 데 큰 관계가 있나니 누구나 신분 의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는 나를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강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신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일을 북돋아주는 것이요. 강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되는 것을 못 보고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2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꽁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구해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만일 작은 욕심을 끊지 못하여 큰 서원과 목적에 어긋난다면 꽁이나 토끼를 잡다가 사자나 범을 놓친 셈이라 그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세계 곳곳의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다가도 다시 고착된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걸 보며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고민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게 돼요. 우리의 좌선과 명상 역시 나 혼자만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 평화의 에너지가 부디 세상의 모든 아픔과 위로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길 바라게 되죠. 그런 마음으로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습니다.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네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72절입니다. 나무도 그 종자가 좋아야 좋은 결실을 보는 것과 같이 성불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좋은 종자는 선을 좋아하는 습관이다.

성불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좋은 종자는 선을 좋아하는 습관이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모차르트의 안단테 C메이저 쾌헬 넘버 315 듣고 계십니다. 에마누엘 파쿠드의 플룻 연주, 이반 랩시츠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관현악단의 협연입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게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3: 아니에요!
5: 대종사 이론상의 수행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체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만물의 시종본말과 인간의 상노병사와 인과부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며, 또 이론과 같이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 자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로 애락과 원근 친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설 진문진 교모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던 가족이나 친구, 스승이나 동료가 말 한마디나 행동이 나를 섭섭하게 하면 서운한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로부터 이처럼 한 부분의 해로움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원망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죠.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원망심이 싹트고 있다면 큰 은혜를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원망은 아닌지 반주해 봐야겠습니다.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3장 사요. 제1절 자력양성. 자력양성의 강령.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혼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 이가 되든지 하면 이언이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 과거의 타력생활 조목.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 중에 혹 자기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의지하여 놀고 살자는 것이며 또는 의뢰를 구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동거하자는 것이며 또는 타인에게 빚을 쓰고 갚지 아니하면 일족이 전부 그 빚을 갚다가 서로 못 살게 되었으며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녀에게 의지하였으며 또는 권리가 동일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이 교육도 받지 못하였으며 또는 사교의 권리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자기의 심신이지만은 일동일정의 구속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음이니라.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 자력이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는 그 의뢰를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재산을 분급하여 줄 때에는 장자나 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그 재산을 받아 유지 못할 사람 외에는 다 같이 분급하여 줄 것이요. 결혼 후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할 것이며 또는 서로 사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할 것이요. 기타 모든 일을 경우와 법에 따라 처리하되 과거와 같이 남녀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일에 따라 대우하여 줄 것이니라. 자력 양성의 조목. 남녀를 물러나고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의뢰면 이언이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과거와 같이 의뢰 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자도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이요. 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근실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을 것이며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이행할 것이요. 차자도 부모의 생전 사후를 과거 장자의 예로서 받들 것이니라. 제2절 지자 보니. 지자 보니의 강령.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는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자는 것이니라. 과거 불합리한 차별 제도의 조목. 반상의 차별이요, 적서의 차별이요, 노소의 차별이요, 남녀의 차별이요, 종족의 차별이니라. 지자 본의의 조목.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모든 정사를 하는 것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생활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학문과 기술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니라. 이상의 모든 조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때에 있어서 하자는 것이니라. 제3절 타자녀 교육. 타자녀 교육의 강령. 교육의 기간이 편수하거나 그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면 세상의 문명이 지체되므로 교육의 기간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 동포가 다 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자는 것이니라.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이 없었으며 교육의 제도가 여자와 하천한 사람은 교육받을 생의도 못하게 되었으며 개인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었으며 언론과 통신기관이 불편한 데 따라 교육에 대한 의견 교환이 적었으며 교육의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한 데 따라 유산자가 혹 자손이 없을 때에는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였고 무산자는 혹 자손 교육에 성의는 있으나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였음이니라. 타자녀 교육의 조목.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주력도 하며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낳은 셈 치고 교육할 것이요. 국가나 사회에서도 교육기관을 널리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요. 교단에서나 사회, 국가, 세계에서 타자녀 교육의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공적을 따라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하여 줄 것이니라. 제4절 공도자 숭배. 공도자 숭배의 강령. 세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세계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국가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국가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사회나 종교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사회나 종교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니 우리는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이며 우리 각자도 그 공도 정신을 체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이니라. 과거 공도 사업의 결함 조목. 생활의 강령이요. 공익의 기초인 사, 농, 공, 상의 전문 교육이 적었으며 사, 농, 공, 상의 시설 기간이 적었으며 종교의 교리와 제도가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으며 정부나 사회에서 공도자의 표창이 적었으며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타인을

같은 사업이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 사업을 할 것이요.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쇠하면 봉양하고 열반 후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보관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제2장 사요를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63장 공도자 숭배가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6. 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도형으로 그려진 저 일원상 자체에 그러한 진리와 위력과 공부법이 그대로 갈마 있다는 것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원상은 참 일원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그런즉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저 표본의 일원상으로 인하여 참 일원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일원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일원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야 일원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리라.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의 진리를 요약하여 말하자면 곧 공과 원과 정이니, 양성에 있어서는 유무초란 자리를 관하는 것이 공이요, 마음에 거래 없는 것이 원이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정이며, 견성에 있어서는 일원의 진리가 철저하여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없는 자리를 아는 것이 공이요, 지량이 광대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 원이요, 아는 것이 적실하여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정이며 솔성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무념행을 하는 것이 공이요 모든 일에 무착행을 하는 것이 원이요 모든 일에 중도행을 하는 것이 정이니라.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이제 법신불 일원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첫째는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 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에 일원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셋째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제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9. 한 사람이 여쭙기를 귀교에서는 어느 부처님을 본사로 모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를 본사로 숭배하노라. 또 여쭙기를 서가모니 부리 본사일진데 법당에 어찌 서가모니 불상을 모시지 아니하고 일원상을 모셨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불상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기가 어려우나 일원상은 곧 청정 법신부를 나타낸 바로서 천지, 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이요 법률도 또한 법신불의 주신 바이라.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해석하여 가르칠 수가 있으므로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것이니라. 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서가모니 부를 본사로 모신다는 것은 말뿐이요 특별히 숭배하는 행사는 없지 아니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법당에 불상을 모시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반 시인자들에게 부처님을 지극히 존숭하도록 신심을 인도하는 동시에 참다운 숭배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근본 정신을 존중히 받들고 또한 육군을 작용할 때 그대로 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법통과 사업을 영원히 계승 발전시킴에 있다는 뜻을 역설하는 바인즉 어찌 불상을 모시고 조석 예불하는 것만을 숭배라 하리요.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회품 6장에서 9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공부하자 공부하자 원불교성가 165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또 묻기를. 종래 불교에서는 서가모니불이 본사가 되심으로 모든 신자들의 신봉하는 정성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사온데 우리 회상에서는 대종사에 대하여 봉대하는 정성이 서가모니불에 비하여 더 깊사오니 서가모니불과 대종사와의 관계는 어떠하오며 그 신봉하는 도는 어떻게 구분되나이까? 답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신 후 모든 종교 가운데 불교가 제일 근본이 되고 모든 성현 가운데 부처님이 제일 거룩하신 것을 아르시고 당신이 스스로 부처님에게 연원을 정하셨고 우리들은 또한 대종사의 회상을 만나서 대종사에게 법을 받았으니 그 관계를 말하자면 서가모니불은 조부님과 같고 대종사는 아버님과 같으며 신봉하는 도에 있어서도 조부님은 조부님으로 받들고 아버님은 아버님으로 받드나 그 윤기와 인정이 직접 아버님께 더 쏠리는 것이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니라. 13. 또 묻기를. 영모전 위패에 대종사에게 열애의 명호를 바쳤사온데 종래 불교에서는 서가모니불 이외에는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한 명호이오니 혹 외람되이 생각하는 이가 있지 아니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열애는 부처님의 열 가지 명호 중 하나로서 대단히 존중한 명호인 것은 사실이나 열애의 명호를 가지신 어른이 한 분에만 그치고 다시 이어나오는 인물이 없다면 이는 쇠퇴하는 불교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요, 또는 그러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그 명호를 금한다면 이는 정신적 제압에 지나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가 추상으로 생각하여 보아도 서가모니불께서 3000년 동안에 중생을 위하사 여러 번 이 세상에 출연하셨을 것인데 그 한 부처님 한 법력으로서 같은 명호를 갖지 못하셨다면 도리어 이치에 모순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외상에서는 여섯 가지 법이 가운데 대각 열에 위에 최고 법위를 정식으로 두어서 대종사뿐 아니라 어느 대를 막론하고 선진 도인이 인가를 하시든지 또는 많은 대중이 일제히 봉대할 때에는 그 실력을 따라 열애의 명호를 제안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것이 그 중한 명호를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요 또는 종래의 법통을 문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위를 올릴 때에는 반드시 승진에 대한 조례가 있고 법통에 대하여도 조상은 조상이요 자손은 자손인 그 대수 구분이 역력히 있나니 이를 무조건하고 외람이라고만 평한다면 다시 변명할 것이 없지만은 만일 조리를 찾아서 말한다면 이것이 외람이 아니라 도리어 불법의 문을 크게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노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예도편 12장과 13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97장 진리가 주신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제2 교리편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산종사께서는 정전은 근원을 밝힌 원경이요 대종경은 두루 통달한 통경이라 하셨나니 정전과 대종경은 복과 해를 구하고 성불재중 재생의세하는 가장 바르고 빠른 길을 밝혀주신 큰 경전이니라.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전은 대종사께서 친히 제정하신 크고 원만한 법이니 장차 온 세상이 천하의 큰 도요 만고의 대법으로 받들게 될 것이라. 그대들은 정전을 공부할 때 입으로만 외우고 글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대종사의 본의를 깊이 생각하고 찾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3. 대산종사 교전회의에 주체 강령을 밝히시니 첫째,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요. 둘째, 평이 간명하게 밝힐 것이요. 셋째, 사통오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사통오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치도록 할 것이요. 마음 공부하는 데 부합하도록 할 것이요. 보은 봉공하는 생활이 되도록 할 것이니라. 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교전을 펴신 뜻은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을 밝히고 온 세상을 불운화, 일원화하자는 것이니 이 교리라야 전 생명을 널리 구제할 수 있느니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전을 공부하려거든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하라.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마음병을 모두 치료하기는 어렵나니 교전과 스승님들의 말씀에서 먼저 그 치료법을 찾으라.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대종사께서 수많은 생을 통하여 서원을 세우고 진리와 스승과 만생령의 감흥을 얻어 내놓은 법이라. 시대를 앞선 과학이요 철학이요 종교학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큰 서원을 세우고 마음 깊이 받들어 연구하고 깨달아 법의 실력을 쌓으라.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전은 대종사의 몸이요 마음이요 실천이니 정전에 밝힌 대로만 공부하면 누구나 여래가 될 수 있느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전은 생활 속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불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밝혀주신 원경으로 하나면서 전체고 전체면서 하나가 되도록,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니 되도록, 크면서 작고 작으면서 크도록,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도록, 사통오달로 밝혀주신 큰 경전이니라. 과거의 공부법은 자기 수신과 자기 구제에 치우친 바가 없지 않았으나, 대종사께서 내놓으신 이 법은 우주와 만물까지도 다 살아있는 부처로 모시고 살리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정전에 밝혀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받들고 모실 줄 알아야 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위기가 왜 나타납니까? 동포의 대협동의 위력을 실감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만요,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말입니다. 인간 위주로 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연기라고 그걸 얘기를 했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이게 뭔가 언적 관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말이죠. 동포예요. 동포라고 하는 형상은 말이죠. 나에게 다 그게 나의 삶의 근거가 된다. 말이죠. 그 존재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마당이에요. 잔디는 아직도 살아나지 않는데 풀은 먼저 나대요. 아유, 풀이 먼저 나요. 하고 요새 이제 또 제가 이제 마당에 풀 캐기 시작했습니다. 풀 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풀도요, 참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은요,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어요. 그게 미국 사람들은요, 정원에 풀을 절대로 캐고 뭐 이렇게 안 합니다. 뭘 한가 맨날 깎아요. 기계로 깎아. 제가요, 워싱턴 교당이 아따 엄청난 그 워싱턴 DC 있죠. 워싱턴 DC가요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이런데 이게 집 하나 서 있으면요 정원이 착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2층 집이 딱 있어가지고요. 그 1층에서 타이로 탁 깔았는데 제가 거기서 그 하룻밤 잤습니다. 저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 근데 가서요 뭐 하다 근데 타이로 깔아 놓으니까요 세수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하다 못 쓰겠대. 이제 그러는데 그 정문을 비행기를 타고 제가 내리는데 워싱턴 DC에 착착착착 돼 있는 그 비행기에서 보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말이죠 어떻게 관리하는 거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기계로 가지고 그냥 다 착착착 메고 그러지 풀 캐는 법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관념과 그 속에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니까는 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건 관계인데 근데 이게 뭔가만요 이 대협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일체의 모든 존재들은요 다 뭔가면요 식물도 동포입니다. 또 동물도 동포입니다. 미생물의 세계도 동포입니다. 미생물. 그래서 제가 항상 전에 강조했잖아요. 바이러스도 뭔가 하면요 동포예요. 그것도 동포이기 때문에요. 바이러스도 동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지금 말이죠 엄청난 미생물들이 38조의 미생물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거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일체가 다 뭔가 하면요 동포예요. 동포. 이 개념 속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께 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존재 전 모든 것은 동포의 협동 때문에 협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 법률은 뭔 얘기입니까? 대질서. 예? 대질서. 대보호. 보호의 위력이에요. 자, 법률이 어떻게 이제 보호를 합니까? 아, 나 요새요. 누가 이제 잘못하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잘못을 하고도, 그런 게 참, 건재하더라니까요. 건재해. 잘못을 하고도 건재해. 그 왜 저렇게 좀 딱 그냥 잘못했다고 좀 따끔하게 뭘 좀 주지. 아, 법신불이 좀 내가 원망스럽 때가 있어요. 아, 여러분 그런 생각 없었을까? 참, 이제 그런 생각 할 때가 많이 나요. 하지만도 우리 정산종사님 법의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한이 차면은 받을 것은 다 받는다. 그러셨죠? 네.
시한이 차면은 받을 것은 다 받는다. 지금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진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공정영지의 광명이 있죠. 공정영지의 광명. 공정영지의 광명은 어떻습니까? 사생들이 심신작용하는 모든 심신작용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감하고 있죠.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공정영지의 광명은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이죠. 대보호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 뭔가 하면 법신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요, 이 불교 신도한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신도가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요, 서풍구장에 지금 그 전반부에서 지금 이제 하신 그 이제 대종사님의 그 대답이십니다. 대답이시. 이제 불교 신도한테다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은으로 이제 법신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은으로 법신부를 설명을 하면은 이제 불상수음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다 이제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강조를 지금 이제 하십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에 이제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품 구장에, 교육품 구장의 그 후반부는 이제 어떻게 그, 이제 되는가 하면요. 그 이제 두 번째 잘락을 이렇게 이제 지금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전반부에서요,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강조해서 이제 전반부에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요, 이 지금 전반부 교회품 9장의 전반부의 내용은요, 이면을 우리가 이제 찾아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지금 여기다 이제 숨겨져 있는가 하면요, 교조 신앙에서 뭐로 바뀝니까? 예, 진리 신앙. 의로의 대전환. 늘 나는 시도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교조 신앙에서요. 가장 선천시대의 모든 종교는 뭔가 하면요, 교조 신앙입니다. 그렇죠? 교조를 신앙했죠. 그래서 이 교조 신앙에서 뭐를 신앙하면 진리, 보편적 진리 신앙. 예. 보편적 진리 신앙이에요. 이거로의 대전환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신도가 말이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뒤에 이제 이 지금 두 번째 단락에 이 질문을 교육품 구장에서 지금 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이것이 이제 됐어요. 교조 신앙에서 보편적 진리 신앙으로의 대전환을 지금 시사해갖고 말씀을 했는데 그 신도가 말이죠, 못 알아들었은 거예요. 못 알아들었고 또 질문을 합니다. 또 질문한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후반부 내용을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요. 자, 이제 후반부를 어떻게 이제 이제 질문을 또 하시는 것만요. 두 번째 이제 질문이요. 석가모니 불을 본사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 말뿐이요. 본사로 누구를 모십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을 본사로 모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말뿐이요. 특별히 숭배하는 행사는 없지 아니하냐니까 이렇게 물었죠. 특별히 이제 숭배하는 행사는 없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질문하는 사람이 지금 그 뭔 답을 원하는가 하면요, 원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죠. 어떻게 원합니까? 부처님에게 절하고 또 부처님에게 예불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복 빌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본사로 지금 모신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이런 상 모셔놓고 그거 다 기도하시고 지금 증거하시고 또 천지부모 동포법률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게 이치적으로 원리적으로 이것을 터득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또 이 질문을 한다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아이고 참 이런 사람 만나면 깝깝하겠죠. 근데 대종사님은 자비롭게도 하시오. 자비롭기도 하셔요. 왜냐면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아이고 양 그런 얘기 그만해라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날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말씀을 하신다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봅시다요. 아이고 이런 사람 안 만나길 다행입니다. 에이 우리가 없지 않으니까 하니까 이제 법당에 법신부를 모시지 아니하였으나 일반 힌두들께는 부처님을 지극히 존중하도록 신심을 인도하는 동시에 부처님 법당에는 안 모시지만도 부처님을 이제 존중하도록 이제 인도하는 동시에 지금 참다운 숭배는 부처님 말씀하신 근본 정신을 존중해서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의 차원이 달랐다 이 말이죠. 나는 다르다 이걸 지금 밝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옥타운님 같은 분 대단하세요. 대단하시죠? 대단하세요. 그 불교의 말입니다요. 얼마나 지금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평생을 상당한 기간 동안 하셨죠. 근데 지금 탁 지금 이렇게 지금 지금만 용사님으로 계시잖아요. 이 질문하고는요 지금 아주 이 질문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기가 달라요. 이런 것을 근기라 그럽니다. 근기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근기.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참다운 숭배를 어떻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가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과 근본 정신을 존중이 받들고 존중이 받들어요. 그 법을 존중이 받들어. 사실은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이법 뭐 사제 12년 8정도 전부 다 하는 것들이요. 우리 교리의 내용 속에 다 녹아있죠? 싹 녹아있지 않습니까? 불교의 모든 것이 쫙 녹아있다 이 말이죠. 근데 과거 시대의 불교에서 우리 원불교는 뭔가면요 현재와 미래 시대의 불교로 지금 우리가 혁신한 것이죠. 그게 뭔가면 조선불교 혁신론 제가 다 얘기했죠. 그게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존중이 받든다 우리는. 그래서 숭배의 뜻을 법을 존중이 받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숭배예요. 아 그렇게 예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이 숭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숭배의 차원을 지금 달리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차원을 달리했다. 자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받들면서 뭔가 하면요 육건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한다 육건을 통해서 활용해요. 부처님의 법을 활용해요. 육건을 통해서요. 자 우리 지금 말이죠 일원상법의 이 원상은 어째서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다 그랬죠. 이것만 보면 육건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하나하나 다 실천하는 이것이 숭배의 가장 근원적인 숭배다. 나는 숭배를 바꾼다. 이렇게 숭배의 차원이 다르다. 과거 선천시대의 숭배와 지금 앞으로 오는 시대의 숭배는 이런 숭배로 바꾸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상을 모셨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를 닦는 사람은 선정과 지혜를 같이 운전하되 선정 위에 지혜를 세워 참 지혜를 얻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재를 같이 진행하되 덕 위에 재를 써서 참 재주를 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어제 무심코 달력을 보다 보니까요. 오늘부터 매일이 6월의 마지막 요일이더라고요. 처음 못지않게 이 마지막이 주는 느낌도 꽤나 특별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부터 매일매일 정말 특별한 하루란 뜻이겠죠? 하지만 그 특별함이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기회도 준비가 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일상에 숨겨진 특별함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텐데요. 오늘부터 딱 일주일, 6월의 마지막을 아주 특별하게 장식해 볼까요? 6월 24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광고하기 좋은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6월의 마지막 수요일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첫 곡은 보이 넥스트 도어의 Fade Away 전해드렸어요. 세상에 6월도 어느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늘 월말 되면 아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뭐 비슷한 얘기들 매번 똑같이 놀라는 거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또 그만큼 바쁘게 열심히 지냈다는 뜻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맞이하는 마지막 요일들이에요. 마지막 수요일, 마지막 목요일, 마지막 금요일, 마지막 토요일. 그렇습니다. 6월의 마지막 일주일을 더 특별하게 한번 시작해보죠. 오늘도 2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듣고 싶은 음악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요. 2부에는 신청곡과 짜염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3곡 쭉 묶어서 저희에게 7시 30분까지 신청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이야기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곳곳으로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0739님이 연하님 6월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니 괜히 마음이 급해지네요. 그래도 하루하루 차분하게 잘 보내는 걸로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6월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니. 지난달 5월 말쯤에도 이야기 비슷하게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놀랄 노짜다 이런 표현 너무 예스럽죠. 1년의 절반이 지난 거잖아요. 6월이 지나가면 2026년을 맞이하면서 막 여러분과 으쌰으쌰 하면서 뭐 올해 이루고 싶은 얘기들 막 이런 나눈 게 진짜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6년이 절반이 갔다고 생각하면 약간 이거야말로 남양특집 못지않게 소름이 웃어서 돋는 일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눈앞에 주어진 일들이니까 앞으로라도 하루하루 진짜 0739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하게 꼭꼭 씹어서 매일매일 열심히 뿌듯하게 보람차게 알차게 특별하게 보내봐야겠습니다. 신복수님, 부산은 밤새 빈님이 살짝쿵 다녀가고 아침 햇살이 유난히도 반짝거리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만들어가 봅시다. 하트하트하트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부산 아침 햇살이 반짝반짝거리는 수요일 아침을 맞고 계시는군요. 서울 아침도 오늘 꽤나 맑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탁 나올 때 보면 굉장히 높은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높은 부분이 이렇게 좀 뿌옇게 좀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편인데 오늘 와 정말 오늘은 피레침까지 보일 것 같다라는 느낌일 정도로 쨍하니 눈이 막 안약 넣은 것처럼 쨍하니 보이더라고요. 오늘 공기가 꽤 맑은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날씨가 주는 영향, 공기가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즐겁게 신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듣고 싶은 노래들 모아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프리스틴 We Like IVE의 뺑뺑 두 곡 듣고 옵니다.

프리스틴의 We Like Ive의 뱅뱅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5분 1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8575 쓰시는 분께서 반갑습니다. 역시나 상큼한 목소리에 하루가 행복합니다. 매일 운전하는 임수연 남편 운전 조심하고 사랑해요. 출퇴근 때 마누라 뽀뽀 귀찮아하지 말고 즐겨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귀찮아하는 걸 들키셨나요? 남편님? 임수연 남편님? 아 그래요. 아내분께서 이제 공중파를 통해서 공지를 내리셨어요. 8575님께서 내 아내가 뒷번호 8575다. 내 이름이 임수연이다 하신 남편분께서는 귀찮아하지 말고 즐겨주세요. 팬텀의 노래 듣겠습니다. 조용필처럼.

팬텀의 조용필처럼 씨아의 감동을 주세요.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 유미의 별 전해드리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큐.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라이즈의 붐붐베이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신청곡의 짜염. 오늘도 잠시 후 우리 특가정 고객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3곡 쌩하니 배송해 드릴 거고요. 7477님께서 연아님 오늘 신고할까 봐요. 근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할지요? 요 며칠 날씨가 너무 수상한지 말입니다. 라고 처음에 뭐 신고하신다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날씨가 수상해서 신고하신다고 그래서 마음을 한시름 놓았네요. 32도로 웃돌던 날씨가 잔뜩 흐리고 비가 올똥말똥 막 겉만 주고 하늘은 시커멓게 인상을 막 쓰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한판 붙자는 건지 도통 알 순 없지만 속마음은 더위 많은 타는 저에게 며칠이라도 시원하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특한 마음 생각해서 신고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요.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배꼽 빠지게 웃는 날 보내봐요. 우리 약속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진짜 더위 오늘 목요일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7477님 뭐 자연스럽게 저도 그러네요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은사 작가가 아 오늘 수요일이라고 짚어줬어요. 오늘 6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7477님 맞아요. 막 날씨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이긴 하지만 그래도 밤에는 서울 지역은 좀 시원한 바람들이 불어주고 그래서 저도 7477님처럼 더위 많은 타는 저에게 며칠이라도 시원하라고 그러는 것과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봐야겠네요. 북극뚱 은근히 낯가려요. 노래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자요. 반갑습니다. 특허정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5127 고객님께서 날씨가 아주 화창한 게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고 아직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네요. 출근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아침을 즐겨보아요 라며 보내주신 아이유 피에스타 달빛바다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레드벨벳 빨간맛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하나이 칠 고객님 신청곡 왔자용.

오하나이칠님이 여름 느낌 물씬 나는 노래들 세 곡을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이유, 피에스타, 달빛바다, 여자친구, 여름여름의 레드벨벳, 빨간맛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 끝곡은 박진영이에요. 그댄 예뻐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풍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수요일 3부에는 동요동요 차차차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잠시 후에 동요 한 곡 여러분과 만나볼 겁니다. 잘 들으시고 딸랑 종소리가 들리는 구간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건우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무더워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체중 감량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계절입니다. 원음방송 가족 모두 건강합시다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는 더위를 좀 뭐 무서워하는 편이지만 제 주변에는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사계절 중에 여름이 제일 좋다. 뭐 낮이 긴 거가 진짜 너무 행복하다. 뭐 저녁까지 사람들이 길에 북적거리는 게 매일매일이 축제 같아서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 표현을 한 주변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아 그래 여름은 약간 그런 계절이지 활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계절이긴 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우님. 자, 오늘 동요동요 차차차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동요가 준비되어 있을지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만나볼게요. K-POP 데몬 헌터스 OST 중에 소다팝 듣고 오죠.

각박하게 메말라가는 세상, 동심을 잃어버린 채 마냥 걷고 있는 일상.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때의 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가정이 준비한 잃어버린 동심찾기 프로젝트 동해동해요 차차차 바로 만나보죠. 다같이 박수 세 번씩.

동요동요 차차차 오늘 만나본 곡은 이귀자 작사 작곡의 동요 이슬방울이었습니다. 제5회 MBC 창작 동요제에서 인기상을 수상했던 곡이었어요. 자, 이 노래에서 딸랑 종소리 들으셨습니까? 아침 햇님 빛나는 손 흔들며 아가 다칠라 이제 땡땡땡땡 땡땡에 들어갈 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햇님 빛나는 손 흔들며 아가 다칠라 이제 땡땡땡땡 아침 햇님 빛나는 손 흔들며 아가 다칠라 이제 땡땡땡땡 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그냥 2번 그래 3번 그만 4번 금방 1번 그냥 2번 그래 3번 그만 4번 금방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덩이덩이 차차차 오늘 함께하고 있는 동요 이귀재 작사 작곡의 동요 이슬방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제된 구간은 아침 햇님 빛나는 손은 들며 아가 다칠라 이제 땡땡땡땡 땡땡에 들어갈 말 골라주세요 문제 함께하고 있어요. 아침 햇님 빛나는 손은 들며 아가 다칠라 이제 땡땡땡땡 땡땡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1번 그냥, 2번 그래, 3번 그만, 4번 금방.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 처진

0: 정연아입니다. 예.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이소라 이제 그만 4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동해동의 차차차 오늘 이기자 작사 작곡의 동요 이슬방울 만나봤어요. 맑고 투명한 이슬이 여기저기 맺힌 풍경이 막 떠오를 것 같은 그런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 중간 부분에 아침햇님 빛나는 손 흔들며 아가 다칠라 이제 땡땡땡땡 이라는 가사에서 딸랑 종소리가 들렸고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문제가 나갔습니다. 허각 정은지 이제 그만 싸우자 거미 날 그만 잊어요 이기찬 우리 그만 아프자 정재욱 그만하자 노래 힌트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정답이 무엇인지 같이 들어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3번 그만이었습니다. 0582 뒷번호 쓰시는 분이 그만 살찌고 싶어요. 나이 들면서 살이 무섭게 찌고 있어요. 이종덕님 반갑습니다. 3번 그만 언제나 싱그러운 목소리 감사해요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고우섭님 동요로 시작하는 수요일 정답은 3번 그만입니다. 속 시끄러운 뉴스들은 이제 제발 그만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쌓여요. 4887님 3번 그만 처음 들어보는 동요인데 어린이 목소리가 너무 귀엽네요. 연아씨의 동요 실력도 짱짱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동요 오늘 출제 구간이 가장 높은 고음 구간인 거 아시죠? 들으셨죠? 05608님 정답은 그만입니다. 갑자기 동작 그만이 생각났는데 대충 연배가 나오죠?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는데 아 동작 그만이 아 어떤 그 프로그램 안에 속한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제목을 맞추고 싶은데 그 너무 한바탕 웃음으로 했을까요? 뭐였을까요? 9603님 정답 그만 특별한 아침과 행복한 하루 시작해보아요. 0802님 3번 한 주의 중반을 넘어가는 수요일이네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8428님 정답 3번 그만 제가 입만 열면 저희 딸이 그만 하는데 나도 똑같은 말 그만하고 싶다 정말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712님 야근은 제발 그만 저도 저녁에 있는 삶을 즐기고 싶어요. 3번 그만 보내주셨어요. 8428님 0712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오지은과 늑대들입니다. 너에게 그만 빠져들 방법을 이제 가르쳐줘.

0: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1: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서 오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냥 좋아서 떠나는 테마 독서 프로그램 독서원정대를 전국 주요 지역에서 운영합니다. 도서관과 서점, 문학관, 과학관, 관광지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즐거운 활동과 독서를 접목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오는 27일 오후 2시 파주 지혜의 숲에서 여는 가족이 좋아서 쉼표가 있는 책마당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주와 부산, 공주, 춘천, 안동, 서울에서 과학과 여행, 청춘과 문학, 그리고 나눔 등을 주제로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인 파주 독서원정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오늘 24일까지 책 읽는 대한민국 누리 소통망에 게시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음 달 이후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과 참가 방법은 책 읽는 대한민국 누리집과 누리 소통망에서 매월 첫째 주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모던 다락방 동네 책방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단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럼블피쉬 기분 좋은 말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 욕심,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아직 여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뭐든 좀 미루는 분들 많으시죠? 그 순간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 며칠의 여유를 끝까지 다 쓰고 싶은 걸까요? 남은 여유를 다 쓰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요. 간혹 그러다가 마감을 넘기니까 문제죠. 매년 바꿔야 하는 보험 종료기간 안내가 한참 전부터 메일로, 문자로, 어플 알림으로 날아들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끝에 가서 겨우 연장을 했습니다. 진짜 내년엔 안 그런다는 얘기도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왜 이렇게도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미스터 투 끝 그리고 시작.